0: 이홍기 마리아로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정현 조민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합창으로
2: 합이 뭐, 잘 맞죠.
0: 네, 아이돌처럼 같이 인사하는 그런 느낌. 네,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 연음말 들으셨죠. 지적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만약에 놀이터에서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다. 두 분은 뭐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않아 하신 편이 아니 그냥 지나가시는 편이세요?
2: 아, 저는 지나갈 때도 있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0: 기준이 뭐예요?
2: 개인적인 아 그런데 아까 연음말에 들어보니까 그 멘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익혀두려고요. 여기 단속반 자주 다녀요.
0: 그렇죠. 네. 지적보다는 손해 보는 걸 확 긁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네. 우리 최 팀장님은 뭐 이렇게 학생을 발견했다.
1: 요새 애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갈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노는 곳이 있어요. 또 아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혹시나 거기서 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야 뭐해 이래버리면 싸우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좀 애들이 좀 있는 데니까

0: 다른 데 가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좋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
1: 싫은데요? 그러면 어떡하냐. 아저씨, 싫은데요?
0: 그냥 가야죠. 네,
1: 그냥 거기까지 네. 얘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자, TBS 라디오는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는데요.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말머리에 상담이라고 달아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문자는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9시 아침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나비 투기도 듣고 가볼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에 가는 경제의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까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불리면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천안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실 거예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가입보다 해지가 더 신중해야 한다입니다. 내가 가진 보험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느껴질 때 확 다 해지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보험은 한번 해지하면 원금 손실은 물론 실손보험이나 핵심 보장까지 사라질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해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그리고

0: 건강보장과 노후 준비를 다시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해지가 더 신중해야 한다.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그럼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 3개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보험 같은 건 꼼꼼히 따져볼 겨를도 없이 저희 친한 단골 손님이 보험 일 하신다길래 믿고 맡겨왔었는데요. 3년 전에 그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시면서 다른 지인 설계사에게 저희 가족 보험을 새로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후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년 전 그분을 처음 만난 어느 날이었어요.
0: 사장님, 여기 식당이 천안 돈 싹 쓸어 담는다더니 진짜 장사 잘 되네요. 제가 웬만해선 식당에 줄 안 서는데 30분이나 기다렸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2: 아니, 내가 밥값 안 받는다고 대접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산을 왜 이렇게 빨리 했어?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0: 사장님, 사망 보장도 되고 노후 준비도 되는 좋은 보험 상품이 있길래 내가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월 200만 원인데 저축이다 생각하고 하나 들어둬요. 나중에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장사 잘 될 때 저축해둬야죠.
1: 그렇게 3년 전 설계사 말만 믿고 덜컥 2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최근 식당이 너무 어려워져서 납입 금액을 좀 줄이려고 알아봤더니 지금 금액을 줄이면 엄청난 원금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가입할 땐 수입이 줄면 보험료 줄여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뭔가 속은 것 같은 생각에 정말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제 보험을 모두 해지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본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손해도 속상하지만 지금은 당장 아플 때 보장받을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더 막막하네요. 이제는 저희 집 보험을 제대로 점검하고 노후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참 욱하고 밀려오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자그마치 3,500만 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보험을 모두 해약하는 바람에 지금은 뭐 중요한 보장도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뭐 상담 신청 잘해주셨고요. 팀장님들 잘 만나고 오셨죠?
2: 네. 사연자분의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 아주 제대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대기업 보험사 간판만 믿고 가입을 했는데 금액을 좀 줄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된 원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다른 보험까지 다 깨버리신 상황이었어요. 안타깝지만 어쩌면은 뭐 당연한 너무 화나면 막
1: 그럴 수 있어요.
2: 다 해지시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이 너무 큰 자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너무 저기 했나 보다.
2: 저도 같이 속상했어요.
1: 그러니까 분명히 가입할 때는 그 설계사님이 나중에 사정이 안 좋아지면 그 납입 금액을 줄여도 된다고 했는데 줄이려고 보니까 수천만 원의 큰 소위가 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어요?
0: 네, 그게 참 교묘한 함정인데요. 담당 설계사분이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당 보험에는 납입금을 줄여서 유지할 수 있는 감액 제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팩트인데 진짜 중요한 뒷말을 쏙 빼고 설명한 게
1: 그렇네.
0: 문제입니다.
1: 줄일 수는 있었어요, 진짜. 이제 줄이려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 문장으로 안 하고 앞에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 적금은 중간에 납입금을 줄이거나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에 낸 돈에 남은 손해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사연자님이 가입하신 것은 적금이 아니라 보험. 특히 해당 상품의 진짜 정체는 저축이 아니라 사망보장용 종신보험이었고요. 종신보험에서 금액을 줄이는 이 감액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계약의 일부를 강제로 깨버리는 부분 해지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월 200만 원을 내던 거를 1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하면은 100만 원어치의 계약을 그 자리에서 해지 처리가 되는 겁니다.
1: 부분 해지.
2: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낸 원금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입시킬 때는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친절하게 앞말만 강조를 하고 줄이면은 뒤에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진실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죠.
1: 그럼 이렇게 부분 해지가 되는 셈이다 하는 건 모든 보험이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종신보험에
2: 모든 보험이 그렇습니다.
1: 모든 보험.

0: 사람이 그러니까 그 원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몇 년 후에 손해 없이 그러면 해지가 가능한 거예요?
1: 상품마다 다릅니다.
0: 네. 예, 어쨌든 진짜 화나실만 하고 3,500만 원 손해를 보셨으니까 그럼 홧김에 얼마나 많은 보험을 해지하신 거예요?
2: 지금 남아 있는 게 가족분 모두 해서 한 1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보험료인데요. 근데 이미 해지한 건 300만 원이 넘습니다.
0: 아 그러면은 480만 원씩을 내오셨어요?
2: 맞습니다.
0: 아, 식당이 세 개라더니 진짜 크게 하시나 보다. 그럼 그 180만 원 남아있는 데서 보장이 하나도 없으시면 실손보험도 없으신 거예요?
2: 맞습니다. 홧김에 다 정리를 하시다가 절대 깨지 말았어야 할 실손보험까지 실수로 같이 해지를 해버리셨는데요. 다행히 얼마 전에 다시 가입은 하셨는데 보장은 좁고 비싼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겨우 막차를 타셨습니다.
0: 이게 실손은 한번 깨면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거군요. 네. 그런 실손마저 깨버리셔서 다시 가입하려니까 유병자 실손이 됐다는 건 뭐 어떤 병력이 있으셨던 걸까요?
2: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병력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고 2022년도까지 약 복용을 또 하셨고 2024년도에는 대장 용종 제거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유병자 실손 외에 현재 사장님 부부에게는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중대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예 없는 완전한 무보험 상태가 되셨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부부의 상황을 딱 맞춘 확실한 보완이 필요한데요. 우선 요즘 보험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바로 최신 의료 치료비 중심의 이제 이런 보장 준비거든요. 요즘은 암에 걸려도 표적항암이나 중입자 치료 같은 수천만 원짜리 고액 치료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완치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연자님 부부에게도 치료비가 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신 치료비 특약들을 아주 든든하게 넣어드렸습니다.
0: 맞아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치료법도 계속 개발이 돼서 한 몇십 년 묵혀도 보험 가지고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특히 암보험 같은 거 할 때 진단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2: 맞습니다. 치료비만큼이나 이 자영업자에게는 진단비의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아프면 회사에서 유급휴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내가 당장 쓰러지면 수입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 치료비는 실손이나 치료비 특약으로 막는다라고 쳐도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식당을 운영한다면 매달 나가는 식당 임대료, 뭐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아파서 쉬는 동안 가게를 지탱해줄 적정한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이 진단비라는 개념은 내가 그러니까 아파서 쉴 때 뭐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생활비가 되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네요. 아, 그래서 막 억 단위도 구슬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연자님께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나요?
1: 네, 기본적으로 일단 진단비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 맞춤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증 산전 특례 진단비를 넣어드렸습니다.
0: 어렵네요. 중증 산정 특례 진단비.
1: 네, 네. 이 중증 산전 특례 진단비는 우리나라의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중대 질환에 걸리시게 되면은요. 나라에서 병원비를 95%까지 부담을 해 주는 훌륭한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산전 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네. 즉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입니다. 오늘부터 중증 질환자로 등록하시고 치료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병원 컴퓨터에 등록이 딱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비를 아주 저렴하게 납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등록된 환자들을 보험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이런 중증 산전 특례 진단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등록이 된 사람들에게 이 진단금을 드리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중증이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중증 환자로 등록되면은 바로 그 즉시 돈이 나오는 건가요?
2: 바로 나옵니다. 일반 진단비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지가 나오고 또 복잡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해서 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병원 문턱을 넘어서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빠르게 현금으로 꽂힙니다. 당장 식당 문 닫고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는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가장 실속이 있고 구체적인 플랜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우리 사회자님은 부부가 같이 식당을 그것도 세 개나 운영을 하시니까 만약에 한쪽이 아프시면 배우자가 이렇게 간병할 여력도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간병비 보장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특히 부부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은 남은 한 분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렇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병인을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장기적인 간병 상태가 되거나 이런 간병비 지출이 생긴다면은 그 타격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하루에 15만 원씩 간병인을 사용하실 경우에 간병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간병비 보험도 1순위로 넣어드렸고요. 상해나 질병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유병자 실손의 자기 부담금 일부 보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수술비들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0: 예, 보장은 이렇게 해드렸고 노후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2: 저희가 사연자님 가계부를 뜯어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부가 식당을 무려 세 곳이나 운영하시면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여유가 있는 편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인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월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저축성 종신보험을 덜컥 가입을 하신 건데요.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래 뭐 이참에 노후 준비 크게 하나 해두지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좀 벌 때 크게 좀 묻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축성 종신보험을 200만 원짜리를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셨군요.
1: 네 맞습니다. 목돈을 모아두어야 노후에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절대 연금이 아닙니다. 네 종신보험은 내가 죽어야 목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깨면은 오히려 원금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노후 자금으로는 사실은 좋지 않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뿐만이 아니라 남편분께도 종신보험이 4건이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0: 남편 것만도 4개다. 이것도 그럼 다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2: 그중에 한 건은 저축성이었고요. 7년 납입하고 3년을 거치에 두면 10년 차가 되면 원금의 123% 정도를 돌려받는 상품이고요. 나머지 3건은 납입 7년 이후에 해지 환급금이 납입금액의 100%에 도달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사망 시 사망보험을 받으면서 필요시에는 목돈으로 찾아 쓰려는 계획이셨는데요. 보험료는 4건 합해서 한 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때 그 홧김에 보험을 다 해지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남편분 거는 남겨두셨나 봐요?
1: 정말 다행이죠. 네. 납입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셨다가 원금이 되는 시점에 뭐 시점이나 내지는 10년 차에 해지하시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4건을 해지 시점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 4건 중에 3건은 7년 차 이후부터 해지 환급금 높지 않고 계속 100%이기 때문에 딱 7년 하고 1일 차에 해지하시는 것이
0: 그때가 가장 유리하다.
1: 네, 유리하고요. 그리고 한 건은 10년 하고 1일 차에 찾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0: 어쨌든 되는 대로 딱 뭐가 차면은 빨리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해지 날짜가 다르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네 건 모두 가입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해지해야 하는 날짜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루 차이로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연자님 그 스마트폰 달력을 열어서 7년 만기 상품은 7년 1일차 해지, 10년 만기 상품은 10년 1일차 해지라고 알람 설정까지 아주 콕 박아드렸습니다. 그날 해지해서 원금 플러스 알파까지 챙기신 다음에 이 돈을 진짜 그 두 부부의 은퇴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0: 이야, 뭐 주식으로 치자면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해지 네. 타이밍을 가장 이상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달력에 저장까지 스마트폰 바꿔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1: 맞아요.
0: 예, 정말 야무지게 설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주 든든하셨겠어요.
1: 네, 저희도 뭐 두 분 상담에 만족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참 뿌듯했습니다.
0: 네, 그럼 이제 사연자님 부부는 건강보험 노후 준비까지 이제 잘 진행이 됐고 자녀분들 보험은 어떻게?
1: 정말 다행인 게 이 자녀 세 분의 보험은 다행히도 너무너무 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보장 없이 갱신형 없이 꼭 필요한 보장을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자녀분들 보험의 경우는 3, 4년 전에 그만두셨다는 이제 첫 번째 지인분한테 이제 가입을 하신 건데
0: 네,
1: 탄탄하게 잘 짜여 있어서 손댈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서 저희도 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도 잘 됐다고 서로 다행이다 네. 라고 했네요. 네.
0: 정말 아이들 보험이라도 제대로 가입이 돼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험은요, 해지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대요. 지금 깨면 내가 손해가 얼마가 나는지, 꼭 살려야 할 실손이나 핵심 보장은 없는지, 그리고 남겨야 할 보험과 정리할 보험은

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하는데, 보험은 가입만큼이나 해지도 더더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기억을 하셔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밖에 우리 PD가 오늘 사연 들으면서 화가 났을 때는 숫자를 세면서 심호흡을 하면 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곡 골랐다고요? 이하입니다. 1, 2, 3, 4.

지은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예, 아니요로 대답해보세요. 내 머리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했는가? 턱끈은 확실하게 조여서 맸는가? 이륜차의 크기는 내 체격에 맞는가? 안장에 올랐을 때 발끝이 지면에 닿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로 답했다면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륜차 사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민원 6029번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터져서 아랫집 천장까지 물이 크게 샜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있어서 아랫집 도배랑 수리는 싹 해줬는데요. 근데 정작 물바다가 된 우리 집 거실바닥 뜯어내고 배관 고친 비용 300만 원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 원래 우리 집 고친 돈은 안 나오나요? 라고.
1: 예. 사연자님 마음이 참 씁쓸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의 말이 맞습니다.
0: 안 나옵니다.
1: 맞습니다. 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내 실수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물어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 집에 생긴 피해는 단 이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진짜 배상이라는 말 자체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거는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집이 물바다가 돼서 들어간 수리비는 그냥 안타깝지만 자비로 다 해야 하는 건가요?
2: 그렇지는 않고요. 이럴 때 우리 집 거실바닥 뜯고 배관 교체해도 도배한 비용까지 똑똑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숨은 특약이 있습니다.
0: 특약이.
2: 네, 바로 화재보험 안에 보통 들어가 있는 특약인데요.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하는 특약입니다.
0: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네. 이건 그러니까 화재보험 갖고 계신 분들만 들 수 있는 특약이겠네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1: 네, 쉽게 말해서 건물에 붙어있는 수조, 뭐 수도관, 배수관 같은 이 급배수 시설이 썩거나 터져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로 인해 우리 집에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아랫집 물 새는 거 뭐 잡으려고 우리 집 방바닥 깨부수고 누수 탐지한 비용, 그리고 또 난장판 된 마루 복구하는 비용까지 이 특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만 있으면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왠지 화재보험은 화재니까 불날 때만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난리 났을 때도 쓸 수 있는 특약이 있네요.
2: 네. 그래서 화재보험 증권에 급배수 누출 시설 손해라는 이 아홉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만 있으면 누수사고도 다 해결해주는 줄 알고는 계시거든요. 하지만 내 집을 고치는 비용은 반드시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으셔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0: 예,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 꼭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시간이죠.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은 너무 오래된 건물은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은 이 특약을 들 수가 없다. 네. 왠지 서술어가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걸로 봐서 이럴 때는 보통 오일 것 같습니다. 되게 소심하게 소심하게 맞춰서
1: 맞았습니다.
0: 네, 핸드폰도 소심하게.
1: 네. 이 특약은 보통 주거형 건물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건물 연식이 오래된 경우 보통 30년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 보험사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연식이 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이 특약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보통은 30년이 기준이다. 그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야 되겠네요. 누수사고 났을 때 아랫집 피해와 우리 집 피해를 각각 어떤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건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주는 담보라서 아랫집 수리비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우리 집 수리비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바닥, 배관, 도배처럼 내 집에 생긴 손해를 대비하려면 화재보험 안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가입 제한이 당도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방송 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갑자기 누수 생기는 거 대비하는 취지로 이 노래 한번 듣고 가자고 하시네요. IOI의 갑자기.

0: 아이오아이 갑자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838번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MRI 검사와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급여, 비급여라고 적혀 있던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비는 보상이 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됐는지도 헷갈리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MRI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도 청구 가능한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1: 네.
0: 그렇죠. 이게 후루룩 가버리면 잘 몰라요. 또 이제 소리로만 들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급여하면은 월급밖에 너무 고픈 월급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급여와 비급여는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그렇죠. 급여가 월급이면 참 좋겠지만 이 병원 영수증의 급여라고 하는 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항목이라는 뜻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 치료는 꼭 필요하니까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내줄게 하는 게 급여고요.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알아서 내야 하는 거죠.
0: 그래서 당연히 비급여가 조금 더 세게 나오고요. 그렇죠, 병원비가.
1: 맞습니다.
0: 국가에서 네.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의 여부. 네, 적용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비급여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대표적으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력 교정술인 라식, 라섹이 있고요. 치과에서 금으로 씌우는 골드크라운 보철 치료 또는

0: 매우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 조사에 보면은요. 그렇구나. 차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1: 병원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르니까 비급여는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일컫는 실손보험이 내가 낸 비급여 병원비도 다 보장을 해주나요?
2: 많은 분들이 실비 있으니까 뭐 비급여도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실비보험에서도 보장해주는 비급여가 있고 절대로 안 해주는 비급여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아, 비급여, 그쵸. 절대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해주는 것도 있다. 실비에서 그럼 보장해주는 비급여, 먼저 알아볼까요?
0: 네. 비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 치료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시행한 비급여는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경우가 높습니다. 제가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최근에는 의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1: 의사가 된다고 했는데.
0: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뭐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뭐 허리나 관절 통증 받는 뭐 MRI 진료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에 따라서 도수 치료나 증식 치료, 조사 치료 등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 같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도 이런 치료 목적이 입증되면은 실비에서 당연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있는 치료 목적이 일단 핵심이긴 한데 의사 처방이 된다고 했는데도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
1: 도수치료.
0: 네, 횟수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비보험이 있어도 절대 보장이 안 된다는 그 비급여는 어떤 건가요?
2: 이것도 명확한데요. 치료 목적이 아닌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보험약관에서 면책 항목으로 이제 정한 것들인데요. 첫째로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쌍꺼풀 수술, 또 미용 목적의 점 제거나 뭐 여드름 치료는 안 되고요. 둘째로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이나 예방접종비도 실비 처리가 안 됩니다.
0: 네, 다만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이상소견이 발견이 돼가지고 추가로 검사를 하시거나 뭐 용종을 떼내셨다라고 하면 그 추가 비용 자체는 실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인 비용이나 의약 외품 구입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류 발급 비용 등은 모든 이런 실비에서는 제외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꾸 저는 그 도수치료에 꽂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청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급 거절당한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2: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1세대에서 5세대로 나눠지는데 이거에 따라 보장 비율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은 비급여도 본인 부담금 없이 100% 돌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0: 하지만 이제 2017년 이후에 3세대 그리고 뭐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 본인 부담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던 옛날 보험 뭐 가능하다면은 옛날 보험의 확률이 높으시고 거절이 되신다면은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옛날 보험에도 적용을 해서 심사자들이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치료의 실효성이 있느냐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실전 팁이랄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2: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이 항목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 치료 목적입니까? 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병원비를 내기 전에 비급여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만으로는 보험사가 치료 목적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세 내역이 있어야 단번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보통 이제 보험사 청구할 때 발급받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네.
1: 비급여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따로 있어요?
0: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비급여
1: 그게 그거
0: 네. 비급여 진료비 내역서가 아니고 그냥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급여 진료가 적당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뭐 심평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병원별로 비급여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 병원에서 이거 얼마였는데 저 병원에서는 얼마.

0: 않아. 이게 진짜 적절한가? 적정성에 대해서도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 병원이 의무예요? 이거 올리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0: 네, 모든 병원이 다.
1: 꽉 꼽아봐야 되겠네요. 너무 또 사심이 확 들어가네요. 자, 병원 가기 전에 미리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병원비 영수증,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뭐 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면 비급여라는 거 나눠드렸고요. 이 부담스러운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똑똑하게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명확한 치료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실비 보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MRI나 도수치료처럼 비용 부담이 큰 진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료 전에 실비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요. 결제 후에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필요한 조언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1849번님 질문입니다. 암보험은 보통 가입 후에 1년이나 2년이 지나야 진단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TV 광고를 보면 가입하자마자 암 진단금이 바로 나온다. 상품이 있고요. 이런 암보험은 정말 가입 직후 바로 보장이 되는 건지 일반 암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TV 광고만 믿고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2: 일단 일반 그 보험사에서 판매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 네. 그리고 1년 이내에는 50%, 1년이 넘어야지 100%가 이제 보장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1: 네.
2: 지금은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광고를 보면은 바로 보장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거를 좀 판단을 해보려면 상품 설명서라든가 약관을 한번 보고 진짜 면책 기간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1년 이내에도 100%가 보장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1: 예.
2: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지는 마시고 약관을 한번 보셔야 된다.
2: 맞습니다.
1: 가입 전에 네. 꼭 그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8100번님이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가 공원에서 아이 손가락을 살짝 물었는데요. 가해자 쪽이구나. 이런 것도 펫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0: 펫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펫보험에 이제 배상 책임, 내 강아지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이런 배상을 할 수 있는 배상 특약이 있어요. 그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펫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우리 아까 누수 나왔죠.
1: 네.
0: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그 특약이 그냥 본인 보험에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그 관리 그 강아지를 소유하고 이제 케어해야 되는 네. 부모죠. 부모. 엄마가 그 보험 그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도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책임 특약 같은 경우가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물어줘야 되는 일. 그런데 그거 꼭 주체가 나가 아니어도 되고요.
1: 네.
0: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더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내 책임하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0: 물어줘야
1: 된다.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부모 자식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0: 부모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1: 네,
0: 법적으로도 아이 자체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지만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이제 어린 경우에는 그 아이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배상 책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기억에 나는 게 저희 집 아이가 그 백미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도 툭 찍어서 그게 이제 고장이 났는데 제가 또 물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 이거 하나는 가져가셔라. 원포인트를 하나 꼭 짚어주신다면.
2: 네, 보험은 한번 해지하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에 제대로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저는 오늘 일배책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일배책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꼭 있으시면 생활하실 때 많이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먼데이 키즈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실비보험에서 절대 보장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송정혜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위해서 4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뒤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포대교까지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도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관련된 사고가 있는데요. 그 사고 여파로 강동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독립기념관 부근입니다. 2, 3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여파로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현진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길 걷다가 좋아하는 음악이 들려오면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멈춰섰던 시절도 있었죠.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나오면 줄을 서서 음반을 샀고 한 장의 앨범을 오래도록 곁에 두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노래 때문만이 아니라 무언가에 오래 머무를 줄 알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 많은 음악을 듣지만 한 곡에 머무는 시간은 오히려 짧아진 느낌이에요. 가끔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한 함춘의 포크송 같이 계시고 있고요. 아, 따로 또 같이 맴도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동민, 이주원, 강인원, 그리고 전인권 이렇게 네 명으로 활동을 했던 따로 또 같이 이 멤버들의 얼굴로 사진을 찍어서 자켓 앨범으로 냈었죠. 네 분이 앉아서 사진을 탁 찍었는데요. 그때 전인권 선배님의 모습, 그 잠재리태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는데 그때도 빛이 나더라고요. 지금의 목소리와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더 부드럽고 정감 있고, 아, 이 곡 라이브로 같이 할 때 보면은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그런 목소리를 가졌던 전인권 선배님,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또 많은 음악들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앨범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좋아하는 가사를 따가 적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분은 수록곡 순서까지 자연스럽게 외웠어요. 백두산의 드러머 한춘근 선배님은요, 그 연습을 할 때 보통 악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슨 앨범에 어떤 곡 연습하겠다 그러면은요, 그 앨범을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그려진 앨범에 B면 몇 번째 곡,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다 외워서 그렇게 연습에 참여하곤 했던 그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그때 노래를 들은 건지 시간을 들은 건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앞에서는 정말 다들 조금씩 천천히 살았던 거겠죠. 4723님께서는 함춘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을지로 지하철역 지하상가를 지날 때면 그곳 레코드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에 한참을 서 있었던 추억. 저도 있죠. 저도 있죠.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불광동이었던 것 같아요. 불광동에 딱 서 있으면 그 버스 타는 그 앞에 레코드판, 레코드 가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레코드 가게 앞에 새로운 앨범 아니면 음악들을 이렇게 스피커 두 쪽을 다 내놓지 않아 하나만 밖에 탁 걸어놔. 아마 사장님이 들락날락 물건을 옮기기 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거길 통해서 나오는 많은 음악들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저 그 앞에 잠깐 비를 피해 서 있는데 거기서 송창식의 그대 있음에가 나오는데요. 정말 집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음악 들으려고 어느 장소에 한참을 서 있었던 추억들이 있죠. 그러네요. 그런 추억들 다 있으시죠? 일산 멋쟁이 주님, 아, 청년 춘우 형님 반가워가 출첵해요. 어제가 유명준, 아, 멋쟁이 주님 성함이 명준 씨였구나. 명준님. 그리고 정숙현의 결혼 29주년이어서 축하받고 싶었는데 어머니 진료 때문에 깜빡했어요. 두 분 다 정신없으셨겠죠? 어떻게 어머니 진료는 잘 마치셨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결혼 29주년, 30년이 넘어 40년, 50년까지 행복하게 그때까지도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멋진 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프로그램 하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6934님께서는요, 지금도 함춘호님의 폭송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할 일도 멈추게 된답니다 하셨어요.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 그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볼 수가 없는 건가? 안 보여주나? 보여주라, 보여주라 그림. 아, 김현우 PD 지금 딴 일 하고 있어요. 아이, 한번 보고 저희 또 감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춘의 폭송은요, 3부 시간에 함춘의 음감회로 구성했습니다. 좋은 신곡들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현우 PD가 3부에서 함께 꼭 해주시고요. 의견, 감상평 함께 해주시면 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없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있습니다. TBS 앱이 있는데 이 앱이 지금은 아마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전에 받아놓으신 분들은
접속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앱이나 FM 유튜브를 통해서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일러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일러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십시오. 프리미엄 피디알렌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연고와 숙지황, 당귀, 천공 등 16가지 전통 음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고맙죠.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 진액 먹고 싶다. 청정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죠. 메디비오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통영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성의 멸치 세트,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멸치 세트 못 받으면 사오면 되잖아요. 3대 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헥토르 가정용 망치, 이거는 남자들 여자들 상관없이 다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공구 좋아하거든요. 나한테는 안 줄 테니까 한번 가서 사봐야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선물을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복잡하고 아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드벌은 떠 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춤추는 회복성 함께 계십니다. 이정선, 나들이, 그리고 우리 양병식 형님의 아주 멋진 목소리로 역 함께 들었습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아, 오늘은 함디님의 선물 공개. 크크크크. 받고 싶다. 크크크. 목소리 경쾌하고 힘찬 게 좋아요. 출첵합니다. 오백이 집사님, 저도 받고 싶은데 어떡하죠? 일단 줄을 서보세요. 혹시 흘린 선물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돌심쿵님께서, 와, 협찬이 많아져서 너무 배불러요. 너무 좋아요, 함디. 광고도 곧 많아지겠죠? 하셨는데. 제가 가끔, 타방송에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참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데,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던데. 내가 말하는 시간은 뺏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참 말하다가,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맥 빠져. 아! 본부장님 안 듣고 계시겠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7691님께서 예전에는 KJY에서 구두 같은 거 살 때 가끔 히트송 재즈 LP판 좋습니다. 구두 사면 그런 거 잔뜩 모아놨는데 다 어디 갔는지. 그렇죠.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는 귀한데 이렇게 보너스로 받은 상품들은 별로 잘 안 챙겨져야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 매달 이렇게 어느 좋은 책이 오거든요. 그 책은 좀 등한시하는데 제 돈으로 산 2,000원짜리 책은 꼭 가슴에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든지. 공연할 때 제가 오늘 문화재단에서 무료로 공연하는 거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 사람들이 공연할 때 집중을 하더라. 그냥 몇만 원짜리 공연이어도 공짜로 모십니다 하면 쭉 보시다가 에이 그리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기운 빠집니다. 그러나 내 돈 1,000원만 투자해도 얼마나 그게 아까운지 끝까지 다 앵콜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다 보고 나갈 때 공짜 음료수 있으면 그것까지 다 챙겨서 먹고 나가게 되죠. 그렇죠? 2885님께서 우연히 채널 돌리다 들려오는 함춘원님 목소리에 멈추게 되었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우연히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채널을 아예 본대로 풀로 꽉 붙여놓으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이거 괜찮네. 함 퀴즈.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여러분 퀴즈 함. 자, 오늘 6월 9일은요,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데요. 왜 하필 6월 9일일까요? 숫자 6은 아이들이 첫 영구치를 갖게 되는 6세를 의미하고요. 숫자 9는 어금니를 뜻하는 한자어 구치의 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아와 관련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18세 전후에 자라는 치아로 새 어금니가 날 때 마치 첫사랑을 앓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오, 이런 첫사랑은 안 아파도 되는데. 가장 안쪽 마지막에 나는 어금니 이름은 무엇일까요?를 맞추는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사랑니, 2번 금니. 이 금니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가끔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정답을 잘 맞춰가지고 다른 데로 살짝 보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분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정답 이렇게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고 김현우 PD 주장합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함신의 폭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물원의 사랑니, 변진섭의 사랑니. 아예 정답을 대놓고 알려드리네요. 오늘 정답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정답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 아시니까 뭐 1번 사랑니였습니다. 아, 6세에 난다고 하네요. 첫 어금니가. 그첫 어금니를 평생 건강하게 관리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 오늘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런 법정 기념일이 있었어요? 이야, 정말 많네. 이런 기념일들, 그렇죠? 치과검진은 보통 6개월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평소 양치, 그리고 치실 사용도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치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치실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만 다녀요. 가끔 사용해요. 언제? 드물긴 하지만 가끔 고기를 만날 때. 아, 매번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아,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거든요. 함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64님께서 아, 좀 전에 라디오 조금 전에 라디오 틀어서 퀴즈 놓쳤어요. 아쉬워요. 아유, 진짜 1초 차이. 유유,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 8364님, 자, 핸드폰 꺼내시고요. 9시 58분에 알람 맞춰 놓으시고요. 바로 10시 되면 땡! 하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미리 들어오셔야죠, 1분 전에. 딩딩장장중, 이거 들으셔야죠. 브루노님께서는요, 이렇게 또다 부르셨어요, 문자를. 사랑니 4개가 다 나왔는지, 몇 개를 빼버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은 다 사라진 레코드 가게 앞에서 동물원의 노래를 듣던 기억은 선명하네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푸른도님, 다 사라진

네, 코드가게 앞에서 동물원의 노래를 들으셨군요. 저랑 어느 정도의 세월의 간극이 있는지 짐작을 하겠습니다. 0712님께서는 1번 사랑니 늘 응원합니다. 저는 개인 택시합니다. 응원 화이팅 하세요라고. 아유 감사해요. 0712님. 저 지인님 어제 만났는데 저의 목소리를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그 택시만 타면 제 목소리가 계속 나온대요. 우리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는 95.1 고정인가 봐요. 5283님께서는요. 함춘호님, 현우 PD님, 사랑합니다. 정답은 사랑니죠? 아, 많이 아프요. 많이 아프요, 많이. 저는 수술해서 제거했는데 엄청 아파서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저는 사랑니가 워낙 많이 어려웠었나 쑥 하고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아니죠. 그 의사 선생님이 정성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개인차가 있다고 합니다. 아, 13번째 주님께서는요. 정답 사랑니. 저의 사랑니는 속안 썩이고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예전에 덧니 뺀 이후로는 치아를 아직까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스케일링 두번 하지요 하셨고요. 8256님께서는 정답은 1번. 사랑니 때문에 대학병원 가서 수술했어요. 말씀하셨고요. 6832님께서는 함디님, 현우 PD님, 1번 사랑니이죠. 저는 유전적으로 잇몸이 약해서 20년 전부터 틀니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틀니가 작년부터 말썽을 피워 며칠 전 치과에 임플란트 하러 들리니 잇몸뼈가 없어 틀니밖에 할수 없다 하여 상한니도 빼고 오늘도 아침도 허른 잇몸이 아파 약을 먹었네요. 아, 어떡해요. 잇몸을 가라앉히고 치과 가야겠어요. 모두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십시오. 보통 그 발치를 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잇몸뼈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임플란트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빼면은 그 잇몸뼈를 보강해주는 시술을 좀 하죠. 인공뼈를 넣고 어느 정도 기간 후에 그 뼈가 자를 때까지 좀 치료를 좀 미루고 있곤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아이고 참. 그래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어요. 3016님께서 오늘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날이군요. 사랑니요. 이거 뺄때네 번이나 울었어요. 그 사랑니가요. 이게 저는 사랑니가 이렇게 옆으로 나서 이를 미인 자세로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랑니는 생기면서부터 평생 사춘기인가 봐요. 지 멋대로 나, 지 멋대로 나, 지 멋대로. 사춘기의 사랑니. 참, 제대로 잘 나면 발치할 때 편할 텐데,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놈의 사춘기 강한 사랑니, 어떡하죠? 1387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정답 사랑니입니다. 64세인데 아직 안 뽑았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1387님의 사랑니는 아직 사춘기가 아닌가 봅니다. 좀만 기다려 보시죠. 뭐, 평생, 안 뽑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축복받으신 거죠. 참 많은 분들이 글 주셨는데 그중에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한분 선정했습니다. 저희 협찬 상품이 9개예요. 그중에서 한 분께 랜덤으로 발송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이 갈지는 저희 강세희 작가의 마음이라고 하네요. 야, 실권자가 따로 있었네. 아시죠? 자원봉사부의 부장님께서, 전 부장님께서 선물 협찬 잘 받아오고 계신 것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주신 가운데요. 어느 분을 저희가 선정했냐면요. 두두두두두. 2707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1번 사랑니입니다. 라고 정답 확실하게 맞춰 주셨고요. 아, 그런데 저는 49세인데 아직 사랑니가 안 났어요. 아, 2707님. 아직 사춘기가 아니시네요. 그래서 결혼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야, 사랑니야.
빨리 사춘기 와라. TBS에 협찬 많아지고 어제는 상업 광고 시작한다는 스팟도 나오던데 앞으로 쭉쭉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2707님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곡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인합니다. 가끔은 생각하지.

따뜻한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별을 찾는 아이까지 함께했습니다. 요즘 대세죠? 김광진이 함께 했네요. 목소리 중간중간에 흐르는 그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 두 사람의 합이 너무 또 마음을 차분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네요. 미래소년 피난, 어우, 야, 아이들 끝내주네. 미래소년 코난이었죠? 아, 미래소년 피는 어디로 피난하시나요? 저는 곧 50대인데 사랑니가 한 번도 안 났어요. 듣기로는 죽어서도 난다고 들었다. 그러면 살아생전 안 나면은 죽어서도 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 그 참 사춘기 심하네. 김선규님께서는요.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영상 안 보이네요. 아유, 여튼 오디오라도 듣게 되네 다행입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할수 있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달달한 진행 듀오, 진행달인, 선곡달인. 찰떡궁합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방송 정상화와 제자리 돌려놓기 풍경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요, 강산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신청해 본다고. 야, 김성규님, 강산의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야, 휴대폰을 주무르다 보니 퀴즈쌤 오셨다고 하셨어요. 지나쳤다고. 아, 저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월요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어요. 함춘의 수다 혹은 포크너 요때 하거든요. 그때 가끔 그 날짜가 변하긴 하는데, 아, 그래도 앱이 없으신 분들은 전국 방송, 예, 오디오라도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차 안에 계실 때라도. 그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아유
1: 왜 이렇게 덥냐.
2: 아유
1: 너무 덥네.
2: 아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서서울요금소 하이패스 차로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광암터널에서 송파 사이, 또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 시속 20km 내외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할 때는 잠실철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성동분기점 부근이 밀립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앉으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The Temptations의 대표곡 My Girl입니다. 이 곡은 음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묵직하게 심장을 뚝뚝 두드리는 따뜻한 베이스 라인이 문을 열어줍니다. 모타운의 전설적인 베이시스트죠. 제임스 제이머슨이 남긴 이 단순하고도 완벽한 베이스 러닝 뒤로 곧바로 아주 달콤하게 경쾌한 일렉트릭 기타 핑거링 리프가 포개어집니다. 많은 음을 화려하게 쪼개 쓰지 않고 단 몇 개의 음표만으로 이토록 사랑스럽고 잊히지 않는 테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연주의 힘이자 거장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심플하면서도 단단한 연주 위로 지휘자 겸 싱어송라이터 스모키 로빈슨이 설계한 템테이션스 멤버들의 환상적인 아카펠라 화음이 얹혀집니다. 메인 보컬 데이비드 러핀의 거칠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를 중심으로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뒤편을 든든하게 감싸주는 브라스 섹션과 스트링 사운드가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벅차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것을 아요? 구름 낀 날에도 내게는 햇살이 있어요. 내겐 그녀가 있으니까요. 노랫말처럼 생각만 해도 가슴 속에 따뜻한 햇살을 들여놓는 것 같은 나만의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혹은 나를 미소짓게 만드는 아주 작은 일상의 행복도 좋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은 잠시 후 흘러나올 이 경쾌하고 스윗한 그루브에 몸을 실은 채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을 한 번씩 떠올리며 환하게 웃는 하루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Temptations, My Girl.

0: 박준의 복성한 플리 시간 함께한 템테이션스의 마이걸 어떠세요? 좋죠. 땅 따리라디다. 기타가 이렇게 치는 걸 리프라고 하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거든요. 근데 귀에 쏙 들어오죠. 대가에서 이런 게친 걸까? 아니면 그냥 그때 좀 피곤해서 노트를 조금 적게 친 걸까? 3611님. 3611님?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삼겹살? 이라고 문자 주셨어요. 뭘까요? 삼겹살. 3611님. 어디 다른 방송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나 봅니다. 샵 0951이 생각나셨군요. 감사합니다. 삼겹살. 좋죠, 삼겹살. 6124님께서는요. 함춘의 폭성 선곡표 업데이트 해주세요. 얼마 전 방송에서 좋은 노래를 들었는데 제목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저희 선곡표는요. 함춘의 폭성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TBS 방송 홈페이지에서는 좀 확인이 어렵고요. 함춘의 폭성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떻게 오냐고요? 그냥 함춘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02님께서 함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오전에 잠시 멍 때리고 음악 듣고 하다 보니 이제 청소도 하고 그러려고요. 물론 폭성의 선물인 좋은 노래를 듣고요. 시간도 공간도 이동도 한껏 자유로운 백수. 정년퇴직 1년차를 누리고 계시다고요. 요즘에 모든 시간이 평온하고 각박했던 시간들이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하네요. 오늘도 우리 어제보다 조금 조금 더 행복한 날 만들어 봐요. 그 조금 더 행복한 날, 그 하루에 두 시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람의 곡 준비했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듣고 음감에 시작하겠습니다.
1: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함춘호의 음감회. 자,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송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 함께 나눠보시겠습니까? 단문 50원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또는요,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신곡, 이 양반 나왔네. 이 양반 한 번도 안 모셨잖아 우리. 그렇죠. 외국에 계신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수입니다. 마가리타.

6월 8일 발매된 음원이네요. 임병수의 마르가리타. 오, 신나네요. 이 버전이 이 코리안 버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게또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코리안 버전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작사 작곡의 병수님이 하셨네요. 곡 잘 써요. 코드 간단하게 본인의 에너지 넘치게 착잘 만들었고요. 오, 아주 뭐, 이 브라스 섹션이라고 하죠. 브라혼 섹션도 에너지 넘치고요. 아,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4723님께서, 꺄!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그 사이에 임병수 들어있습니다. 마르가리타가 누구길래 우리 병수 오빠 애를 태우는 겁니까? 4723님, 저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임병수 씨의 마르가리타는 누굴까? 한번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를 태우는 그분은 누굴까? 아, 그리고 푸른도님께서는요, 아, 짧은 기타 소리의 느낌은 산타나라는 기타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산타나의 기타 연주인 것 같은, 산타나인 듯. 아마 거기서 좀 차근한 것 같아요, 연주 기법이. 아, 이 곡의 기타를 연주한 분은요, 기타리스트 한현창 씨입니다. 기타 연주 정말 잘하거든요. 여기서 또 멋진 기타 소리를 듣게 되네요. 기분 좋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고막을 때리는 가수죠. 가끔 이 아티스트의 곡을 듣고 있으면요, 내 귀가 어디 갔지? 할 만큼 달콤하게 꿀물을 촥 발라버리는 그런 가수예요. 성시경입니다. 6월 2일 새로운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나의 하루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음악인지 궁금하시죠?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시경입니다. 나의 하루처럼.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일 발매된 음원이네요. 성시경 나의 하루처럼. 작곡 구름, 그리고 작사에는 심현보 구름, 편곡의 구름. 그런데 제 귀가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녹은 것 같아. 어떡하지? 잘 안 들리네. 아, 유기님께서 역시 성발라예요. 6832님께서도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성시경님의 달콤함에 푹 빠져드네요. 이 음원에서는 구름, 이분이 활동명인 것 같아요. 이분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기타도 치셨고요. 베이스 치셨고요. 피아노 치셨고요. 미디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미디로 다 이런 것들을 구현해낸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아주 눈에 띄네요. 비싼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동부 이천동에 있는 S 스튜디오. 구름이라는 아티스트가 음악악 프로듀서예요? 음악악 프로듀서? 음악악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음악 프로듀서? 아유, 어렵네. 한글이 이렇게 어렵네. 우리 지금 현우 피디 열심히 지금 막 치고 있거든요. 록밴드 바이바이 밴드맨 출신이라고 합니다. 구름 아티스트. 이렇게 달콤하게 곡을 쓰고 또 발라드를 너무나 잘 소화해내는 성시경을 만나서 이렇게 저의 한쪽 귀를 녹였네요. 책임지십시오. 다음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날 발매된 음원 들고 나온 K-1이에요. 케이윌 씨가 또 이제 마지막 남은 길을 놓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죠. 사랑이 시작돼요. 이렇게.

어떡하죠? 나머지는 귀마저 없어졌네요. 너무하네.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K-UIL 사랑이 시작돼요. 이렇게 6월 2일 발매된 음원이에요. 이 음원에서는 작사는 이명우 씨가 있고요. 작곡하고 편곡에는 한재환이라는 분이 했는데요. 이분이 피아노도 치셨고 크로스도 하셨네요. 드럼도 치셨고 아마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 잘 들었어요. 성시경, 좌시경, 우우일. 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야, 오늘 퀴 망했네, 망했어. 여기서 접어야 할까 봐요. 자, 다음 거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음악 들어봅니다. 2AM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죠. 6월 4일 발매된 음원이에요. 영화처럼이라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AM 영화처럼.

2AM 영화처럼 6월 4일 발매된 음원 합니다. 작사 정진훈, 작곡의 정진훈, 그리고 편곡의 바나나 그라그 조세현. 기타 리스트가 눈에 띕니다. 강예리, 성함을 봐서는 여성 기타리스트 같아요. 베이스는 이원영. 근데 이 바나나 그리 가라그가 이정민이라는 프로듀서의 활동명인 것 같아요. 이정민 프로듀서, 작곡가, 베이시스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에너지 넘치는 멋진 음악, 영화처럼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너무 뛰면 덥겠다. 하지만 이 음악은 상큼 그 자체이라는 것 감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음원 들어보겠습니다. 6월 4일 발매된 음원이고요. 까치산이라는 아티스트, 까치산 3인조 락밴드죠. 까치산 3인조 락밴드 까치산의 미완 그리고 반복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6월 살 발매된 음원입니다. 까치산 3인조 락밴드죠. 미완 그리고 반복 함께 했는데요. 까치산의 멤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타의 김진호, 베이스의 최선용, 그리고 보컬과 기타의 한태인. 2023년에 데뷔한 팀입니다. 에브카톡사님께서 노브레인 느낌이 훨씬 나는 곡 신나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 나죠. 그런데 노브레인보다 조금 소프트하고 조금 멜로우하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요즘 시대에 노브레인? 목소리가 아주 애절애절한데요. 잘 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목소리보다 조금 힘이 있는 그런 목소리의 가수 함께 하겠습니다. 홍경민입니다. 6월 7일 음원 발매했고요. And I Love You 듣겠습니다.

미리 들어볼 걸. 6월 7일 발매된 음원이었습니다. 홍경민 And I Love You 라는 제목의 곡을 들어봤는데요. 작곡의 고성진. 아, 고성진 유명한 작곡가죠. 펀치 그리고 작사의 윤고은, 편곡의 고성진, 펀치 최준하가 함께 했습니다. 기타가 아주 유려하고 멋지게 들리는데요. 딱 봤더니 전인혁이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최준하 씨가 다른 음악들 다 담당했고요. 드럼의 신재민, 베이스의 고성진 함께 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아,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뇌피셜로는 마스터링 스튜디오가 수오노 마스터링? 수노라는 걸 쓴 건가? 수오노? 다르겠죠? 이름 비슷한 거겠죠? 잘 들었어요. 아주 멜로우한 음악으로 우리 곁에 새로운 음원을 들고 와준 홍경민의 And I Love You 함께 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좋으셨나요? 이 중에서 한 곡 고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다 넣어보시죠. 다 좋습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불독맨션 너에게 간다.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입니다. 푸르게.

오늘도 시간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뵐게요. 오늘 끝곡은 이상순 완벽한 하루 준비했는데요. 이상순 씨 다음 주 월요일 15일 함춘의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6: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7: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해남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작업 구간도 많은데요. 광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작업도 한창이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작업 여파로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뒤로 성산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 또 반포 주변, 청담동 주변으로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중랑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 진행 중입니다. 뒤로 장안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경고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는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도 같은 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사격을 멈춰야 한다며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레바논에 대한 공격 자제 요청에 불응해 휴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돼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평양 목랑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담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자 기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양국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협에 보다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사회의 부단한 진보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열흘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등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벨기에와 이탈리아, 교황청 등을 찾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등 본격적인 유럽 외교에 나선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에서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및 디지털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합니다. 서울대 등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내일 저녁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가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참여형 개혁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늘어나고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은 모두 6만 4,733건으로 이 가운데 60.4%인 3만 9,121건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차고 건조한 공기 영향으로 당분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에서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3도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

0: 가을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뒤로는 차로를 바꾸는 차량들로 위험하니까요.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는 정릉터널 나와서부터 종암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노원교 부근부터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속도가 줄어있고요. 이후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안성부근 5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천안부근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아스팔트 길이 없던 시절 산을 넘고 마을을 잇는 길은 앞선 사람들의 발자국이 무수히 쌓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어떤 건축가는 길을 만들기 전에 일단 잔디부터 심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잔디 위를 오가며 생긴 흔적을 따라 길을 내야 가장 편안한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람 사이의 길도 그렇게 만들어야 오래가는 것 같아요. 당장의 필요로 맺어진 인위적인 관계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주고받으며 다져진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단단하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길을 내고 있으신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하는 곳에 꼭 닿기를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B1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문 열었습니다.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도 하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나누는 라디오입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해볼까요?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십니다. 재무전문가 양승환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올해 함께해서 잘 다져진 관계,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여는 말에서 들으셨을 텐데 떠오르는 네. 분들 있으신가요?
1: 가장 불편한 게 또 편한 거라고 딱 듣자마자 와이프밖에 안 되더라고.
0: 배우자.
1: 네, 17년 차인데 아 와이프가 지금 나절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0: 그죠, 그죠? 예. 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네.
2: 맞아요. 은퇴자님은. 뭐 친구분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저는 뭐 남편도 있겠지만, 제일, 관계가 좋은 거는 우리 딸.
0: 딸.
2: 아. 저 뱃속부터 제가 품고 있었던 너무나 뭐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지만 모를 것 같은 그런 딸 가장 네, 편안한 관계
0: 정말 자연스럽게 잘 다져진 관계 뭐 가족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다 인지상정일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머니특별시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시청은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 시간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과세에서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주택을 살 때와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검토 방안은 단순 보유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혜택을 늘리는 겁니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릴 경우 사실상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전체 세 부담 구조 안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머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는데요. 최고 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60만 5천 원대에서 62만 6천 원대로 늘고,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서 본인 부담이 월 만 원가량 증가합니다. 다만 월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소득이 그대로라면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이 소득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방한 기간 즐긴 음식과 방문지가 화제가 되면서 식품 외식업계가 이른바 젠슨 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황 CEO가 잠실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관련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기록했고요. 같은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고, 또 홍대 인근 붕어빵 가게와 편의점, 치킨 매장 등도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황 CEO가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나 맛 우유와 식혜, 초코파이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SK하이닉스와 세븐일레븐이 협업한 HBM 칩 과자는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외식업계는 BBQ를 비롯해 삼계탕과 냉면, 칼국수 맛집까지 주목받으며 K-푸드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기업 광고가 아닌 세계적인 IT 기업 CEO의 자발적인 선택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에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시 종로구네요. 자, 문 팀장님,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지인들 인정사정 봐주다 하나둘 늘어난 보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입니다.
0: 내가 못 살겠다?
1: 네. 지인이 부탁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말에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둘 가입한 보험들이 시간이 흘러서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과도한 사망보장과 CI보험의 문제점, 해지보다 손해를 줄이는 감액 조정 방법, 그리고 보험료를 줄여서 필요한 진단비, 치료비는 보완하고 남은 돈을 노후 준비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 오늘 많은 게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고민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낙원상가에서 악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58세 자영업자입니다. 제 보험의 역사는 바야흐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친한 친구가 생명보험사에 취직했다며 찾아왔길래 실적 하나 올려주자는 마음으로 월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선후배, 친척, 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만 12건, 여기에 운전자 보험과 화재보험까지 합쳐서 총 14건의 보험료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언젠가 써먹을 날이 있겠지 하며 하나둘 늘려온 건데요. 얼마 전에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2: 당신 내 부탁은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남의 부탁은 왜 이렇게 다 들어준 거야? 우리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
3: 아이고, 그게 남의 부탁 들어준 게 아니라 다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들어준 거야. 아플 때 돈 걱정 안 하는 게 얼마나 큰데, 정말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할걸?
2: 나중에 아플 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우리 부부 보험료가 한 달에 170만 원인데 그중에서 129만 원이 다 당신 거라고.
0: 제 보험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보험료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사망보장을 과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CI보험은 일반 진단비처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중대한 질병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놀라서 제 보험을 다시 보니 대부분 종신보험과 CI보험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저금했으면 목돈이 됐을 거라고 속상해합니다. 저 역시 지인 부탁이라고 거절 못한 게 이제 와서 후회되네요.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도, 정작 필요한 보장이 부족할 줄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 보험료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길 방법 있을까요? 네, 사연 만나보고 왔는데요. 58세 자영업자라고 하셨어요. 보험료가 내 것만 129만 원, 그리고 아내 것까지 합치면 무려 170만 원. 와, 제가 저 비록 일주일밖에 안 하셨습니다만 제일 많이 내시는
3: 그래요?
0: 예, 보험료 부담이 진짜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통 보험료 많이 내고 있으면 그만큼 보장도 든든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사연자님의 경우는 좀 불안한 부분이 많았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연자님 보험 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망 중심의 구조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었어요. 상해 사망이 7억, 질병 사망 4억이면 총 11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사망 금액을 유지하려면 납입 보험료가 당연히 무겁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연자님이 실제로 필요하신 보장은 사망금보다 현재 혹은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리스크라는 점이에요.
0: 그렇죠. 그러면은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겠어요?
3: 네. 우선 뭐 종신보험과 CI 보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종신보험과 CI 보험은 주계약이 보통 사망이에요. 사망 보장만 지금 11억이나 있었고요. 암진단비는 8천만 원이지만 전부 CI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대한 암이라 판정받아야지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뭐 뇌혈관이라든지 뭐 심장질환 진단 같은 좀 보장의 범위가 넓은 이런 자금은 전혀 없었어요.
0: 전혀.
3: 네. 네. 거기에 뭐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6천만 원 준비되어 있었고요. 입원비하고 치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셔서 뭐 수술비나 치료비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니까 사연자분이 정말 이 망연자실하는 표정이 보고도 저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0: 참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오 이거 골다공증 아니야? 구멍이 막 숭숭 뚫렸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보장은 이렇게 좀 많이 부족했다. 진단비가 대부분 CI 보험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질병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군요.
1: 네, CI 보험은 일반적인 진단비처럼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만 받았다고 바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보장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사연자님처럼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아프면 우리 바로 소득이 좀 끊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빠른 지급이 되는 진단비가 꼭 필요합니다.
0: 아, 진단비가 꼭 필요한 상태인데 또 하나 문제로 짚어주신 게 지금 뭐 사망보장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0: 예, 사망보장 중심으로 보험이 좀 과도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3: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사연자님 보험 구조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에요. 사망 중심의 종신 CI 구조는요. 납입 기간이 길고 또 보험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는 환급금이 크게 손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부담인데 그렇다고 쉽게 해지하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가 생기게 되죠. 특히 사연자님은 58세이시고 앞으로 은퇴 이제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게다가 이제 낙원 상가에서 악기 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 소득 변동성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정 지출이 크면 노후 준비 그리고 위험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사망 보장을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확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사연자님 부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최소 8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였습니다.
0: 80만 원을 다달이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환영이긴 한데 근데 아까 그 환급금 말씀하셨잖아요. 또 막상 이렇게 보험 해지할 때 손해액이 막 크게 생기면 이게 그동안 낸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망설이게 되는데 보험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상 가장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그동안 부어놓은 돈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보험이 앞으로도 사연자님 위험을 해결해줄 수 있느냐예요. 사망 금액이 너무 큰 종신보험은 사실 노후 준비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지금 사연자님처럼 부담이 되면 차라리 일부는 감액 유지하고 일부는 좀 정리를 한 후에 필요한 보장, 재구축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해지 자체보다 재구조화해서 손해를 줄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이 납입이 많이 진행된 종신보험은 감액 후 유지하거나 환급금이 적어서 손해가 큰 상품만 골라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죠.
0: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해지하는 거 말고도 뭐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또 있군요.
3: 네.
0: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3: 네, 우선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사망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0: 사망 금액을.
3: 네, 우선 사망 11억은요. 현실적으로 너무 과해요. 자녀분들이 이미 성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두 번째는 CI 중심 진단비를 표준형 진단비로 변경을 해야 돼요. 요즘 보험 설계는요. 빠른 지급이 핵심인데 이 CI 보험은 지급 조건이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연자님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하고 치료비,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인데요. 이 부분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는 확 줄이면서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부 보험료 전체를 같이 보면서 중복되는 보장을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반영해서 보험을 그래서 정리를 한 결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3: 네, 우선 사망보험금의 중심의 종신보험 8건을 감액 완납해드렸고요. CI 구조를 좀 정리를 하면서 부족한 그 보장 부분들은 손해보험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뭐 이대 진단비인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암 치료비, 거기 1억과 뇌 심장 치료비 2천만 원을 보완해 드렸고요. 질병 상해 수술비로 재구성해서 혼자 129만 원이던 보험료가 54만 원, 3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려서요.
0: 네.
3: 76만 원. 잠깐 해드렸어요.
0: 오, 예.
3: 네. 배우자님도 이 보장성 보험으로 동일하게 진행해드려서요. 29만 원으로 줄여드려서 매월 11만 원을 절감해서요. 두 분 합쳐서 87만 원을 줄여드렸습니다.
0: 와.
3: 이게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장은 더 탄탄하게 비용은 가볍게 들어서 두 분 다 너무나도
0: 세상에.
3: 만족해 했었습니다. 와,
0: 매달 87만 원이면 그렇죠. 세상에. 예,
3: 연천만 원입니다. 연천만.
0: 듣는 제가 다 시원하네요.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감액 완납했다는 그거는 뭐 이제 추가로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돈 내에서 뭐 보장금 좀 적게 받겠습니다 하면 그냥 알아서 거기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감액 완납이라는 거.
1: 감액 완납은 그 보험료에서 그동안 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감액을 해서 사망 담보를 감액하는 거예요. 네. 금액을 뭐 지금 뭐 11억을 뭐 줄여서 뭐 5억이나 아니면 네. 3억으로 대폭 좀 줄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돈은 안 내도 그걸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0: 하여튼 내가 더 내 지갑에서 그쵸? 나갈 거
1: 감액 없고. 완납.
3: 네, 앞으로 완납. 내야 될 거는 부분 해지를 하면서 완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0: 예. 좋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데, 그,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매달 이렇게 나가는 보험료 같은 고정지출이 더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험을 설계할 때 좀, 이런 걸 기준으로 구조를 잡아야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추천 정리를 해 주신다면.
1: 네, 맞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특히나 보험을 비상자금 플러스 소득보의 개념으로 사실 보셔야 되거든요. 뭐 즉 아플 때 빠르게 돈이 나와야 버틸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인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고정 보험료 비중을 전체 지출의 10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걸 권해드리고요. 사연자님은 현재 소득 대비 129만 원이면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걸 해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균형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갱신형만 많아도 갱신형은 계속 돈을 내야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료 폭등으로 사실 유지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첫째가 고정보험료 비중을 전체 지출의 10에서 15%로 줄이고 이제 두 번째가 갱신형 보험이 많은지를 체크를 하면 된다. 세 번째도 있나요?
1: 세 번째는 사망 금액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 중심 보장의 우선 수령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요. 종신보험이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구조가 지나치게 사망 쪽으로 쏠리면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비게 되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이 기준을 잘 잡아놓고 설계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0: 네. 결국 뭐 사망 이후에 보장보다 나 죽고 나오는 돈보다
1: 그렇죠.
0: 지금 내가 더 중요하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진단비와 치료비 보장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아가면 되겠는데 그냥 보통 그러면은 사망 보장은 한 요 정도는 준비하면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이랄까 평균이랄까
3: 평균.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따로 평균은 따로 없고요. 네. 우선 저는 그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녀 나이를 물어봐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좀 자녀 성인이 해야죠. 될 때까지는 네. 좀 필요한 건데 솔직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사망에 나온 돈이 네. 뭐가 그게 중요하겠냐 이거죠.
0: 지네들이 벌 수 있는
3: 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네.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그 가장의 사망 보장은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이게 그 돈 때문에 정작 노후 준비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가장 큰 문제가 유지하느라 또 노후 준비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보험은 소비 또는 지출이기 때문에 여기 쓰는 금액이 많으면 뭐 연금, 저축 여력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특히 사연자인 경우처럼 종신보험이 또 여러 건이면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사망 시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노후 생활을 위해 쓰는 돈과는 개념이 달라요. 물론 뭐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금 전환했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는 정작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0: 연금을 돌려쓰지 했는데 실제로 받을 수 네. 있는 건 얼마 안 된다.
3: 맞아요.
0: 체감적으로 한번 뭐 사망보험 주계약 이건데 그거 연금을 돌면 얼마가 나온다.
3: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어서 예. 우리가 보험은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준비하는 연금보험이 있고 그 종신보험은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억, 1억씩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종신보험이 예를 들어서 한, 뭐 매월, 뭐 10만원, 20만원 나온다고 한다면, 연금보험은 거의 3, 4배가 나온다라는 거죠. 30만원, 40만원 더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0: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보험료 아까 유지 얘기하셨는데 자체가 이렇게 보험료가 크면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1: 그렇죠. 물론이죠. 정말 큰 문제는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중간에 해지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몇 년간 낸 돈보다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가 모두 고정 보험료가 높으면 갑자기 아플 때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0: 같이 또 뭐 자영업하시면
1: 맞아요. 그리고 노후 준비는 은퇴 직전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구조를 바로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님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줄여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노후 준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부부 보험료를 월 87만 원이나 줄여드렸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3: 맞습니다. 또 약간 저축은 강제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3: 이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남는 보험료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보험을 매달 80만 원씩 7% 확정금리로 7년 동안 납입을 하고 5년 후에는 100세까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또 납입기간 7년이면 충분히 납입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또 좋은 상품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0: 58세시니까 네. 65세까지 내시고 네. 5년 후면 70세부터 100세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이제 지인 권유로 가입한 보험은 네, 이게 많이들 공감하실 그렇죠. 거예요. 정리할 때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어떻게 그분 얼굴을 보지? 괜히 관계 어색해진 거 아니야?
3: 그렇습니다. 이 정도. 연인 기간 이거를 했는데요.
1: 맞아요.
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1: 사실상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우선 뭐 보험은 결국 뭐 가정의 재정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가정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분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또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하셨고 오래된 보험은 그분도 지금 사실상 물어봐도 잘 모르세요. 어려운 구조일 수 있고 또 실제로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마시고 뭐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감액 유지나 뭐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하면 뭐 그분에게도 덜 미안하고 나도 부담을 좀 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완전히 해지가 아니라 일부만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그 인간관계 너무 맞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은 내가 문제입니다. 네. 내가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관계를 지키면서도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지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내 미래가 달린 보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분도 이제 보험을 계속 하실 거니까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자, 오늘 사연은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반드시 보장이 든든한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점 보여준 그런 사례였고요. 사망 보장이 너무 크고 CI보험처럼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보험이 많다면 정작 살아있을 때 필요한 진단비나 뭐 치료비 보장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크면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당장의 현금 흐름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필요하다 하는 분들 문자 주시면 돼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427번님이 지인한테 든 보험은 3개월만 넘기면 지인한테 배당이 무관합니다. 이런 맞습니까?
2: 아니요.
0: 아니랍니다, 공세지분이. 아니랍니다. 예. 예. 그러면은 관계가 있는 거는 쭉, 이 해제할 때까지 쭉 가긴 가는 거죠.
3: 근데.
2: 그건 아니고요.
3: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0: 예, 아까 목적이
3: 아무리 그분이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돈을 내주진 않거든요.
0: 맞아요.
3: 근데 보험은 납입기간이 문제예요. 한번 가입을 하면 보통 1년, 2년 납입하고는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0: 그쵸.
3: 짧아야 20년, 30년, 갱신년 평생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죠, 이게.
0: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3: 신중하게
0: 됩니다.
3: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자, 이정현의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바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저희 음악 듣는 동안에 CI보험에 대한 고민 문자가 좀 많이 도착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7393번님이 주셨어요. 저도 50대 자영업자인데요. 방송을 듣다가 제 보험증권을 확인하니까 다 CI보험이네요. 10년 전 가입할 때는 좋은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한 건데 이게 요즘 구조와 왜 맞지 않는 걸까요? 아, 근본적인, 왜 안 맞아요? 좋다면서요. 왜 안 맞아요?
1: 네.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도 심근의 손상 범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지급이 되고, 뇌졸중도 출혈, 경색 모두 포함된 게 아니라 특정 범위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질병을 진단받고도 CI 기준에는 해당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민원 사례가 많았어요.
2: 네, 맞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요. 이게 진단비가 지급이 빠르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영업자처럼 수입이 곧 생긴 분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요즘은 뭐 일반적인 진단만 받아도 바로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0: 네.
2: 그래서 CI 보험은 요새 좀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조건을 맞추기도 힘든데
1: 그쵸.
0: 그 조건을 맞추고 나서도 빨리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2: 맞습니다. 그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맞춰서 통과만 되면 나오긴 빨리 그렇죠. 나오나요?
2: 그 맞추는 조건이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네. 조건 맞추기가 그렇게.
2: 뭐 장애 지급률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는데 네. 장애 지급률 진단서를 당장 끊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끊을 수 있거든요.
1: 장애니까.
2: 그 장애가 6개월 뒤에 그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0: 네.
2: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0: 병을 하나 더 새로 얻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구조와는 맞지 않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2: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표준 그 질병에 적합하도록
2: 네. 그렇죠.
0: 바꾸시는
1: 진단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0: 있도록.
1: 거.
0: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는 846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8이신데 최근 기억력 감퇴가 심해서 걱정입니다.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잊는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가족에게 밤새 전화를 하신 뒤에 그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또 조사 때는 답변을 잘하셔서 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현재는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요양보호사님이 하루 3시간씩 오시는데요. 한 달 80만 원 넘게 들어서 부담이 큽니다. 아직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좀 모시고 싶은데 제가 요양보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또 저도 40대 중반인데 미리 제가 급여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아우 가족 모두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머님이 요양등급 신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하셔. 또 그때는 하필 또
1: 맞아.
0: 대답을 또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너무나 많으세요 이러신 분들.
0: 예,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제가 요양보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계시는데 아우 좀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사연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등급 받을 때 정말 어렵게. 받긴 받으셨어요.
0: 예.
1: 세 번째. 네, 5등급을 받으셨거든요. 이상하게 정말 공단에서 나오시면 너무나 질문에 답을 잘하시고.
0: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거예요.
1: 네.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치매는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상상 이상이죠. 사연자님 말씀처럼 하루 3시간씩 요양사님을 부르면 한 달에 80만 원, 많게는 사실 1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일정 부분 지원되지만 등급을 사실 받지 못하면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요양보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을까요?
2: 보험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지금 이 사연자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가입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요.
0: 상태면.
2: 네, 일반적인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가입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그래서 보험은 건강할 때
1: 네,
2: 준비하는 게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이미 질병이 발생한 뒤에는 가입이 어렵다. 네. 만약에 혹시 병원을 안 가셔가지고 네. 뭐 진단 기록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2: 그럼 할 수 있죠.
0: 그러면 기록이 하실 수 있는.
1: 없으니까.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병원을 안 가셨으니까.
0: 근데 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정도면 받으셨겠죠.
2: 그렇죠.
0: 아, 그러네요. 예. 이렇게 이런 것만 또 생각이 나서
2: 꼼수라고 하는 걸.
0: 아무튼 질병이 발생한 뒤에는 가입이 어렵다.
1: 네. 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진단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치매 관련 보험은 가입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 증상이 있어도 한번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해도 등급을 받기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근데 만약에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 전국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시위가 일어날 판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정답은 X.
1: 그쵸. 제가 아까도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세 번째.
0: 아, 그쵸. 그쵸. 아, 그러셨네.
1: 그쵸. 제가 예, 그러셨네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네. 답은
0: X. 반대로 맞나요? 반대로 쉬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더.
1: 네. 제가
0: 저희도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네. 정답은 X 맞으셨고요. 치매는, 시간이

0: 지나면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진행형 질환입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났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재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8466님도 보험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입니다.
1: 재신청. 근데 그래서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뭐 이게 등급이 몇 개가 있죠?
0: 1, 2, 3, 4, 5 지금은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1: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뭐 5등급을 받았어. 근데 네. 상태가 또 진행형이다 보니까 2등, 뭐 이렇게
0: 4등급.
1: 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또 신청해서 받아야
0: 그렇죠.
1: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 네.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라고 판단될 때는 또 신청을 해서 그렇죠.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리고 등급이 1, 2년에 한 번씩 등급을 받아야 돼요. 재등급. 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1: 아니라 네. 2년 한 번씩도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2: 네, 우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요. 뭐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목욕, 뭐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연자분처럼 매달 뭐 수십만 원의 비용을 쥐치러 계신 경우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새 보험에 가입해서 이미 발생한 치매 요양비를 보장받기는 어려운데 다시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을 재신청을 해서 받으신다면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뭐 저기 뭐야 거절당했어요. 재신청은 얼마 있다가 할 수 있어요?
0: 그거는 뭐 기간이 없습니다.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하셔도 되고
1: 신청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0: 아니죠. 거기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1: 네. 아무튼 이게 좀 텀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재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도 40대 중반이시라고 하시면서 뭐 지금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0: 우리 재가급여 보험의 뜻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가급여 항목을 민간보험사가 보완해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가 재가급여인데요.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실제 간병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에서 별도로 출시한 상품이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1: 그렇군요.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될까요?
2: 네. 재가급여는요. 크게 6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먼저 뭐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방문해서 뭐 식사 보조라든지 뭐 옷 갈아입기, 뭐 세면, 청소, 뭐 말동무, 이 안전관리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좀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방문 목욕 서비스인데요. 목욕 차량이나 뭐 이동식 목욕용품을 갖고 요양보호사 두 분 이상이 방문해서 어르신 목욕을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좀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고령의 어르신들께는 이 목욕 서비스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이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또 세 번째로는 방문 간호 서비스인데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서 뭐 혈압이나 혈당 체크, 뭐 상처 소독이나 재활 운동 지도 등을 해드리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집에서 찾아오는 이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 다 정말 필요한 거네요.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진짜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참 든든한 제도다 싶고요. 6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번째는 뭔가요?
0: 네 번째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인데요. 우리 차량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도로에. 주야간 서비스.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는 주야간 보호 센터에 가셔서 식사, 또 간단한 운동, 인지 재활 프로그램, 사회 활동을 받으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도 사실 덜고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죠. 저희 어머니도 주간 보호 센터 다니시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노치원 일명 노치원이라고 하죠. 노치원.
2: 다섯 번째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단기 보호 서비스예요. 가족이 병원 입원이나 출장 등으로 며칠간 돌봄이 좀 어려울 때 어르신이 단기적으로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복지용구 용대어입니다. 미끄럼 방지 양말 구매라든지 보행기, 뭐 전동 침대라든지 뭐 안전 손잡이 지팡이, 뭐 목욕 의자 같은 노인용품을 저렴하게 대여해드리는 제도인데 낙상사고나 욕창을 좀 예방하고요. 어른 시신의 이동과 생활을 보다 좀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1: 진짜 뭐 다 좋은 서비스네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

0: 보장이 되는 곳이 많아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1: 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제가 급여 보험도 결국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걸 따로 뭐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2: 네,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사실상 전부 해결될 수는 없고 기존 공적 급여와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노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서비스 이용 시 추가적인 금전적 보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요양을 지원받기 위함이죠.
0: 네, 맞습니다. 특히나 자택에서 요양을 좀 희망하시거나 요양보험 그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요.
1: 네.
0: 제가 서비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가 급여 보험으로 정액 보험금이 일정한 이렇게 완충 역할을 지금 해주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과 제가 급여 보험 알아봤습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 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등급 받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다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시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등의 제가 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민간 제가 급여 보험까지 따로 준비를 해주신다면 뭐 추가 비용 부담 확실히 덜 수 있겠죠. 부모님 치매 간병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우리 우희숙 님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무척 고민이 됩니다. 자식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정말 나 자신이 큰 걱정입니다라고 49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70대 이제 후반이신데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스스로. 예, 네, 건망증까지 심해지고 계셔서 뭔가 좀 이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편하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50번 1호 문자 메시지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5874번님 사연도 만나볼게요. 저는 52인데요. 52세인데요. 부모님 간병하느라 허리도 아프고 저도 나중에 치매 오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간병보험, 치매보험, 재가급여보험 다 가입을 해야 할까요? 이게 또 이제 보험도 자꾸 욕심이 나고 이것도 이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예. 네.
2: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가 가장 문제잖아요. 뭐 간병보험, 말씀하신 간병보험, 치매보험, 재가급여보험은 사실 각각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뭐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간병보험은 뭐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뭐 일시금 또는 월 지급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0: 그리고 또 재가급여보험은요. 특히 뭐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요양보호사 비용처럼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를 월 단위로 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크다. 지금 현재 52세시면 보험료도 아직 무겁지가 않으니까.
1: 얼마나 나올까요?
0: 뭐 많이 내면 많이 갖는다?
2: 금액이 받는 게 50에서 100 사이로 받을 수 있잖아요.
1: 네.
2: 100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전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50을 내시려면 뭐 한 5만 원대도 가능하시다.
0: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겹치는 부분 없이 최적화 설계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 네. 건강 상태도 중요합니다.
0: 맞아요.
1: 그러면 뭐 간병, 치매, 재가급여 이거 중에 뭐 순위를 따진다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본인 상황에 맞게?
2: 상황이 혼자다.
1: 혼자다.
2: 모든 가족이 없다.
1: 네.
2: 그러면 이제 간병부터 좀 준비하시라고.
1: 간병이 그때 있으니까 되겠고.
2: 그리고 또 치매 제가 보험도 중요하죠.
1: 다 중요하긴 한데.
0: 다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연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 이 모든 거를 해결할 그렇죠. 수 있는 연금.
0: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1: 어차피 지금. 다 돈 모자 저기 그 대비를 하는 거니까.
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네요. 예. 자, 8625번님 사연도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81세시고 장기 요양 등급 5등급 받으셨어요. 치매 초기가 맞는데 제가 급여 서비스 중에 어떤 걸 먼저 신청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서비스를 뭐 여섯 개를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2: 그 순서가 있는데 우리 이제 8625님 5등급 어르신께는 사실상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가 가장 먼저 해드리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사실 요양보호사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인지자극 활동도 하고 일상생활 지원도 함께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처음에는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님이 하루에 이제 3시간 내지는
1: 그 3시간은 4시간. 내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보통 단위가 그런 건가요?
2: 단위가 좀 그래요. 그렇게. 근데 이제 등급이 좀 높으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1: 네.
2: 5등급이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근데 그렇게 오시면 어머니 뭐 좀 깔끔하게 세수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해주시고.
1: 말법도.

0: 나머지랑 말법도 해드리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1: 진짜 주변에 보면 요양보호사님 도움 받으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 야간 보호센터 이용도 좀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요. 보호자님의 돌봄 부담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우리 센터별로 인재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 거주지 근처 장기요양 센터에 문의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양보호사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지원도 또 함께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이제 어머니를 다, 저희 엄마를 다 겪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님 3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되게 외로워하세요. 근데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니까 아침 지금 8시 40분에 가시거든요. 저녁 5시 반에 오시는데 그동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외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신다 그러면 주야간 보호센터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8625번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과 이제 정보 가득 나눠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꼭 집어주신다면.
0: 원포인트요.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험이니까 나에게 맞는 금액으로 신중하게 가입하셔라.
1: 나 살아있을 때를
0: 그렇죠.
1: 가장 저기 기저에 두시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저는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이다.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1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년, 20년 정말 길게 납입을 해야 된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신중하게
2: 준비를 해야 된다.
1: 네. 요 두 가지 포인트 오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한 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정릉램프에서 기름램프 구간에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뒤로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릉터널 지나기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면 신내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도봉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같은 방면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3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뒤로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일직 방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작업이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착한 직장인 콤플렉스라고 아십니까? 화가 나도 하기 싫어도 말 못하고 무조건 꾹 참는 직장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착한 직장인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대놓고 거절하는 걸 용납하지 않다 보니까 못한다 이 말은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소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모양입니다. 인터넷에 거절을 키워드로 입력을 하면 수십 종류의 책이 검색이 되죠. 거절의 기술, 거절 연습, 거절을 즐겨라 등등등.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데요. 저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거절하거나 거절을 당해서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 때 이 말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은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제안에 대한 거절일 뿐이다. 어떠세요? 6월 9일 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남이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남희 선생의 참 유명한 히트곡이죠. 이남희 씨가 48년생이시네요. 그래서 2010년에 향년 61세를 일기로 타계를 했군요. 네. 1974년에 신중현과 엽전들의 베이시스트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랜만에 명곡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발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해서 한 열흘 동안 유럽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를 않아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밤새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뭐 한마디 했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너 혼자 남게 된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 공방을 이어가면서 종전 협상을 위태롭게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얘기한 거. 너 그러면은 미국 협조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북미 월드컵이 지금 6월 11일 모레입니다. 네. 적어도 뭐 내일까지 우리 시간으로 이란 전쟁이 좀 종전이 돼야지 뭐 축구 잔치를 하든지 만들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이 자꾸 여기저기 쏴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뭐 한마디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 아주 독특한 기사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컨닝을 AI로 한답니다. 컨닝을. 시험 볼 때 컨닝. 그래서 사례가 뭐냐. 지난달에 토익 정기시험이 치러졌는데 여기에서 인공지능 글라스, AI 글라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공인어학시험 첫 스마트 안경 컨닝 시도 사례라고 하는데 AI 글라스 보편을 앞두고 공인어학시험뿐만 아니고요.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회사에서 그 선글라스를 안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69만 원짜리인가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던데 그걸 보면 앞에 있는 사람 눈에는 게 안 비친다는 게 화면에 딱 뜨고 있는 게 야, 참 대단합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 학과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그러네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 잘만 돼서 메모리 반도체만 입사하면 6억을 받게 되는데 성과금으로만. 그래서 입시 업계에서는요. 내년 대학 입시에 이들 학과의 합격선이 한의과대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월드컵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사가 IT 관련 뉴스인데 IT가 그 카리브해의 그 섬나라 아닙니까? 그 옆에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IT는 저 이 왼쪽에 이제 그 두 나라가 있는 건데 IT는 옛날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라 지금도 불어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진, 대지진에 뭐 국내 치안이 부실해가지고 깽단이 활보를 친다 뭐 이런 뉴스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IT가 52년 만에 1974년에 한번 나와보고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뤘답니다. 이번에 48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카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주 힘들게 예, 본선 진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IT 국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갱단의 폭력, 경제난 있죠. 식량위기 있죠.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어려운데 IT 국민한테는 반세기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로 위로와 자부심을 주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그 세대 어린아이들한테는 나도 나중에 크면 축구 선수가 되겠다. 이런 꿈과 희망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IT 또 이란 그렇죠? 전쟁하고 있는 또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뭐 소말리아 심판도 또 이민 그 입국 과정에서 비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관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미국이 이들 나라 국민에게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 오늘은 또 어떤 독특하고 재밌는 난센스 퀴즈를 준비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아, 이번 노래도 또 옛날 노래네요. 파블로 PD가 왜 이렇게 옛날을 이렇게 회고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주연이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

돈가스 퀴즈가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문자 준비하시고요. 세 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돈가스 퀴즈 정답하고 나눔 선물 받고 싶으신 거. 세 번째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갖겠다.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돈가스 PD가요. 시사상식 퀴즈를 준비했네요. 아까도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주로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예. 참고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교활하다는 뜻의 이제 외래어가 되는 건데. 자,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시험 볼 때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죠. 1번 컨닝. 2번은 추리닝? 오, 닝자로 지금 라인 맞춘다고 애를 썼네요. 자, 시험 볼 때 흙기 보는 거, 답안지 이렇게 남의 거 보는 거 뭐라 그래요? 1번 컨닝, 2번 추리닝. 모르시겠다? 그럼 1번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정답 적으시고 25개 나눔 선물 쫙 읽어드릴 테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에서 3-4인분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 오란다 강정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중학생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강의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 6인분, 경기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리에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커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보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코큐민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양만두, 일산 마두역 오김수 피부과의 선크림. 이렇게 25가지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나눔 선물 하나 적으시고요. 이 나눔 선물을 왜 받고 싶으신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쫙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오늘이 6월 9일 치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치과 의사의 회장님과 잠시 후에 전화도 한번 라이브로 연결해 볼 계획입니다. 자, 일산 멋쟁이 주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네. 어, 김만희 떡볶이가 돌아온 거예요. 환영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김만희 떡볶이 사장님께서 어제부터, 네, 김만희 떡볶이를 식사권을 3-4인분을 나눔 선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 현장에 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95번님은 아까 제가 문제도 안 드렸는데 아까 2시 허리케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모르시면 답은 언제나 1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쵸 뭐. 정답 1번입니다. 자, 노래,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가수협회 회장 노래입니다. 박상철입니다. 시작이 반, 시작이 반, 아싸!

시작이 반이죠. 네. 박상철 씨 신나는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쭉 발표를 해드릴게요.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부터죠. 시험에서 부정행위 뜻하는 말이 뭡니까? 1번 컨닝, 2번 추리닝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 정답은 당연히 1번 컨닝이죠.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네. 자, 첫 번째 당첨자님은 3501번님이에요. 정답은 너 키 많이 컸닝? 예. 썰렁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이, 썰렁하긴요. 돈가스 PD보다 보기를 더 잘해주셨네. 너 키 많이 컸닝? 3501번님, 저 앞으로 돈가스 퀴즈 낼 때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들내미가요, 초등학생 5학년인데, 김말이 떡볶이 먹여서 떡볶이처럼 키를 훌쩍 키우고 싶어요. 성북구 정릉동이라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3501번님한테 떡볶이 3-4인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김말이가 아니고요. 김만이에요. 만희. 만만자 기쁠희자 발음. 사람 사장님 이름이에요. 김만희. 김말이 뭐 떡볶이 그런 게 아니고 김을 만다 그런 게 아니고. 예. 김만희 사장님 1번입니다. 네, 자, 3501번님한테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의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분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가까우시다니까 아들내미 5학년 학생 데리고 같이 가셔가지고 쑥쑥 크게 많이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7297번님 네, 당첨되셨어요. 허리케인 1구씨 안녕. 1구씨와 돈가스 PD TBS 제작진들 늘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마음이 따뜻한 행복한 방송 늘 듣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요. 사연 듣다 보면 왠지 모두 가족 같습니다. 퀴즈 정답은 1번이고요. 돈가스 PD님 늘 퀴즈 재밌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요 소고기 왕만두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 요즘 입맛 없는 아내에게 맛있는 만두를 먹이고 싶네요. 우리 부부 늘 건강하면 좋겠고요. 행운 기대합니다. 나눔 사장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7297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아내분이 입맛이 없으신데 소고기 왕만두로 입맛을 돌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주 자상하십니다. 7297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집에 기다리고 계시면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아내분하고 두 분이 잘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1067번님께서는 당첨은 아니고 나눔 선물 받고 나서 후기를 올려주셨네. 후기 올립니다. 저는 5월 27일 날 당첨돼서 어저께 마누라하고 인천 서구에 백암 장수순대를 다녀왔어요.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진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날로 날로 번창하길 빌고요. 허리케인 최일구 진행자와 돈가스 빠블로 PD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TBS 하루빠른 정상화 기원합니다. 사진을 그래서 보내셨구나. 야, 자 지금 2인분을 예, 아, 그 식탁에 올려놓고 예, 깍두기 있고 그 다음에 저거 뭐라 그러지? 저 오리새인가 뭐죠? 순대 그 꼬투마리 있는 거? 아 오소리 감투. 고소리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젓갈도 있고, 풋고추, 양파, 된장, 아, 정말, 색깔도 저 갈색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냄새가 여기까지 샥 퍼지는 것 같아요. 여기 상암동에도 유명한 저 순대집이 있는데, 아, 저거 하나면 뭐, 여름나기 뭐, 좋죠. 예. 자, 백암 장수순대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1067번 님도 잘 다녀오셨다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당첨자 조금 이따 노래 한 곡 듣고,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6월 9일 구강보건 치아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치과 의사의 서울시 40대 회장에 당선되신 신동열 치과 의사회, 서울시 치과 의사회 회장님을 전화 연결을 해서 치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만리동에서 이제 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면 저는 이 치과 의사 하는
한정우 원장이 싹 떠오르고 있는데 천가연의 노래 듣겠습니다. 말리던 고개에서 듣겠습니다.

0: 육체 건강은 100세 시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요, 6월 9일인데 치아의 날, 지금 이제 구강 복원의 날 이렇게 빌리고 있는데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치과의사의 신덕열 회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1: 예, 서울시 치과의사의 회장 신덕열입니다.
0: 요번에 당선이 되셨다면서요?
1: 예, 예. 예, 몇, 4월에.
0: 6월에.
1: 4월에 임기 시작했습니다.
0: 4월에 하셨구나.
1: 네, 네.
0: 자, 40대 회장이시라면서요?
1: 네,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대한 치과 의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예. 지방에 또 이렇게 예, 네. 의사가 있는 거죠?
1: 예, 지부라고 표현하는데 그 서울 지부가 아무래도 제일 크니까 맞등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0: 그렇겠네요. 서울에 치과 의사의 개원 의는 전부 몇 분 정도 계세요?
1: 지금 뭐 지금 우리 등록된 회원들이 한 4,500명에서 지금 4,700명 그 사이에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북으로 하면은 어느 쪽 부분에 의사들이 더 많이 개원하고 있습니까?
1: 아무래도 강남 쪽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각 구마다 회원 수 수를 이렇게 보면 강남구가 가장 크고
0: 네.
1: 그리고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뭐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신덕열 회장님은 어디 병원이 어디 있어요?
1: 저는 송파구에 있습니다.
0: 아, 송파구에 있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요즘에 한 뭐 얘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덤핑 치과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 네. 그 치과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뭐야?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1: 덤핑이란 거는 저 원가보다도 더 낮은 수가를 써서 그 치료를 뭐 물건이나 치료를 해주게 되고 그 부분으로 상대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뚝 서면은 다음에 더 비싸게 뭐 이렇게 아. 하는 이런 개념이 덤핑인데 그렇죠? 덤핑 치과는 그야말로 저희들 그 수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원가 우리 원가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진료를 하면은 뭐 재료비라든지 또 다 있지만 치과의사의 그 가치 노동 가치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가 너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수가를 가지고 치과를 받고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이 공장형이 되다 보니까
0: 네.
1: 너무 낮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폐해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역으로 말하면은 싸게 했는데
0: 네.
1: 우리가 치료라는 거는 다른 상품과 또 다르게 AS라는 게 있잖아요.
0: 예.
1: AS. 그런데 대부분 그 AS의 부분에서도 상당히 뭐 나몰라라는 식이 많고 심지어는 돈 받고 예 바로 이제 문 닫고 떠나는 치과도 많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0: 가끔 네. 뉴스에서 저 봤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네. 회장님 말씀이죠? 네. 이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뭐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 정규하는 그 치과 개원의하고 이렇게 네. 덤핑 치과 의원하고 어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1: 예, 지금 저희들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보험 수가로 보면은 한 개당 보통 120만 원이 최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보험 수가라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시켜서 보험료와 그리고 우리 본인 부담을 다 해서 이제 두 개까지 해주는데, 그게 이제 합치면 한 120만 원 좀 넘습니다.
0: 네.
1: 네, 그 비용인데, 지금 현장에서 덤핑 치과들이 하고 있는 수가는 지금 뭐

0: 인터넷에서 뭐 주가 비교하기 뭐 이런 쪽에서 쭉 나오다 보면은 아마 최저가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30만 원까지 떨어졌고 그거 이하로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 거의 뭐 3분의 1, 네. 4분의 1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소비자한테는 경비가 그만큼 들뜨니까 좋은 건데 나중에 네. AS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0: 그리고 그게 공장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만큼 이제 싸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겠죠.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받으러 오면은 그 한 환자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1: 예.
0: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질적으로 우세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 뭐 치료를 하고 나면 탈이 좀 나지 않습니까?
1: 네,
0: 탈이
1: 네.
0: 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AS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저도 여기 있지만 그렇게 폐를 보고 탈이 난 환자들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직 치료를 해주고 물론 심지어는 뭐 임플란트 빠지기까지 그러니까 애써서 수술하고 신고했는데 그게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1: 그러면 그 덤핑 공장형 치과에 가서 치료를 임플란트 치료한 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
0: 네.
1: 시술해 준 공장형 치과에 가서 해결을 하지 왜 정규 제대로 하는 치과 의원한테 다시 와요?
0: 아 그게 저도 그렇게 하신 데 가셔서 AS 받으시라고 아니면은 다시 해달라고 뭐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아 다시는 가기 싫어요. 가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시술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1: 그래요?
0: 여러 사람이 이제 의사를 고용하니까 그리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물건 취급받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1: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정규 치과 의원을 찾는 게 되는다 이런 말씀이네.
0: 예예 그렇게 해서
1: 그런데 그러면 그 덤핑 치과는 의사분들은 그분들도 뭐 치과 면허는 다 갖고 계신 의사들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대부분은 이제 신규로 오픈하기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그 우리가 페이닥터라고 하죠. 페이닥터 의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월급 받으면서 하는 페이닥터를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큰 치과병원
1: 네.
0: 같은 경우는
1: 네.
0: 그런 경우 이제 뭐
1: 알겠습니다.
0: 네. 임상 경험도 좀 쌓으면서 열심히 한번 이렇게 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치과병원도 대형 치과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 파블로 PD가 지금 신동열 회장님 홈페이지를 띄워놨네. 신치과 의원이네. 신치과 의원.
0: 예? 네? 아, 예, 맞습니다.
1: 방이동에서 개원하셨어? 방이동에요?
0: 예, 방이동에 개원.
1: 알겠습니다. 저기, 그리고요, 오늘 이제 또 저희가 마침 6월 9일이 구강 복원의 날이다. 그래서 이 법정 기념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유래가 왜 6월 9일이에요? 6월 9일?
0: 보통 이제 저희들 치아 나올 때 6살 때 나오는 구치가 있으면 구치를 어건이라고 표현하면 구치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6월 6살에 나오는 구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건 영구치거든요. 그래서 영구치 나오는 가장 중요한 치아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걸 조금 기억하자 해서 6월 9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1: 그럼 6살에 구치가 네. 나온다 그래서 6월 네. 6월 9일이다.
0: 네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구자는 그 뭐 한자로 뭐라고 쓰는 거예요?
0: 어금니 구자가 있습니다. 그 내 구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금니 구자.
1: 어금니 구자? 바블로 한번 찾아봐. 어금니 구자 어떻게? 야 어금니 구자가 또 있어요?
0: 예, 네, 그래서 이들은 보통 구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어금니 쪽을 그냥 구치라고
1: 그렇구나.
0: 표현을 하고.
1: 저는 구치를 해가지고 입에 냄새 그걸 구치 그게 아니고
0: 구치.
1: 어금니 구자가 아 저기구나. 절구구할 때 쓰는 그 구자구나.
0: 예, 예,
1: 절구구자네, 절구구자.
0: 예.
1: 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왕복원의 날이 된 거다. 예.
0: 네.
1: 자, 그러면은 치과, 서울시 치과에서는 국왕복원의 날인데 오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0: 저희들 이번에 행사를 6월 9일날 기념행사했고 6월 6일, 7일 이틀간 그 국왕, 대시민 국왕복원 캠페인, 근처 아동선발대회, 뭐 국왕복원 상식 퀴즈 이벤트, 또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그리기 공모전 등 이런 것들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 올해는 지난 6월 6일, 7일 양일간 서울숲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흥미 가득한 국왕복원 체험 부스, 무료 국왕검진 포토 이벤트 등을 실시했고요. 특히 어린이로부터 외국인들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네.
0: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있게 참여해 주셔서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검진 도구가 있습니다. 구강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서 구강 검진을 실시했고 또 상담을 했고 그 참여한 시민들들은 이게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회장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은 네. 뭐 드셨어요? 점심 뭐 드세요? 치과 의사들은?
0: 저희들 그 동네에 보면은 뭐 그냥 밥집 있잖아요.
1: 아, 예.
0: 밥집이 제일 좋죠.
1: 저희가 나눔 선물 보내드리는 것 중에 그 순댓국도 있거든요. 순댓국 좋아하세요?
0: 예, 좋아합니다.
1: 알았습니다. 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하나 예. 배운 거는 네, 오늘이 구강의 날이고 그
0: 네, 네, 네.
1: 이 구치라는 게 어금니 구자, 절구 구자를 쓴 거다.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이게
0: 네,
1: 절 그렇죠. 어금니가 이게 절구처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옛날
0: 네, 네.
1: 어른들이 절구 구자를 썼구나, 어금니 구자를.
0: 그 네. 모양새가 비슷한.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그렇죠. 네.
1: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저희 파블로 PD가 출연료 네. 뭐 저 못 드려요. 옛날 같은 뭐 10만 원 이상 드리고 그러는데.
0: 아니, 저는 이렇게 여기서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1: 네.
0: 만족하고 정말. 황 PD님 이렇게 만나시겠지 않죠? 이렇게 전화로라도
1: 네.
0: 대화를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1: 아, 황 PD, 황정호 PD?
0: 네.
1: 그 친구가 저 별명이 돈가스고요. 네. 여기 진짜 PD는 저기 저 선배 PD는 파블로 PD거든요. 그 파블로가
0: 네.
1: 그 원장님 노래 좋아하는 거 좀 알려달래 그럼 틀어준다는데 출연료 대신에.
0: 아우. 정말 틀어줄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0: 제가 저는 그 조금 낭만에 대해 이런 거 좋아하는데.
1: 뭐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0: 예예. 예.
1: 정말로?
0: 예.
1: 정말로 그거 노래 들으려고 그랬었어요?
0: 지금 틀어주시면 예.
1: 한마디 한 소절 한번 불러보세요.
0: 구름비 내리는 날.
1: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강 복원의 날을 맞아서 서울시과의사의 신동열 40대 의장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나 송파구 방위동에서 신치과 원장님, 네. 신동열 회장님, 원장님, 신청곡, 최백호 낭만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082 청취자님께서 나눔 선물 받고 후기를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일 날 삼겹살 정답을 보냈고, 그런데 선물은 생각지도 않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식당을 한다고 그랬더니 모기버섯을 보내주셨네요. 처음 보는 질 좋은 생모기버섯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모기버섯 사장님께 따로 감사 인사는 못했는데 감사를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네, 선물 받은 모든 청취자님들이 저처럼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이렇게 후기 문자를 보냅니다. 네, 1082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8453번님 당첨입니다. 정답은 1번 컨닝이고요. 오는 토요일 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우리 오영재가 다 모여서 술 한잔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해장하려고 하는데요. 하남 국밥을 좀 받고 싶습니다. 강일구 화이팅입니다. 저 강일구 아니고 최일구예요. 아, 강일구는 옛날에 그 KBS 그 개그 콘서트에 일구야 5억만 주면 안 되겠니 했던 그 강일구 씨 아닌가? 어쨌든 8453님 축하드리고요. 예, 경기도 하남시 줄 서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5420번님 당첨. 허리케인 라디오 안녕하세요. 퀴즈 정답 1번이고요. 나눔 선물은 분당 정자동 양곱창입니다. 밤새 일하는 직업이라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거든요. 식사권을 선물로 주시면 가서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허리케인 응원하고요. 5420번님한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4985번님 당첨입니다. 1번 컨닝이 정답이고요. 제가 시내버스 기사로 24년 만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오늘은 73세 생일인 신랑하고 오붓하게 가락시장에 가서 회전 먹게 가락시장 상품권 좀 주세요. 이제는 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4985님이 신랑하고 가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성 버스 기사님이시다는 얘기네. 오, 대단하십니다. 24년 동안 버스를 하셨구나. 야, 존경스럽습니다. 4985번님께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세 곳이 모둠의 2인분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뭐 충분히 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니까 마음 놓고 다녀오세요. 신랑분 모시고. 7053번님. 당첨됐어요. 최일구 씨 반가. 정답은 1번 컨닝이고요. 보리수 열매도 붉게 익어갑니다. 신청곡도 있어요. 태진아의 옥경입니다. 파블로 돈가스 PD도 수고하시고요. 하면서 아 지금 저 병에 당 아 보리수 예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네. 예 아주 파란 이 줄기 사이에서 보리수가 정말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저렇게 높은 나무인데 어떻게 따실려나 모르겠네. 예. 자, 7053님께 예, 상품 대신에 신청곡을 조금 이따 띄워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화요일 날입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예, 대신 화내드릴 테니까.

역시 대신 환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연료를 좀 채워주셔야 돼요. 재료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화를 내야 될지 네, 문자로 화나는 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아가 부릅니다. 옥경이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다.
1: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4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다리 건널 때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요. 하남 방면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진부 부근 갓길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이 일대 진학이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인천 방면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제속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뒤로 남청주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바닷에 사랑하고 있어요.

바닷새 사랑하고 있어요. 듣고 왔습니다. 1096 양주댁 청취자님, 아주 저희 단골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데 긴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정답은 무조건 1번이고요. 어제 앵두잼, 딸기잼 만든다고 했는데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가득 넣어놨습니다. 어휴, 사진이 그 사진이구나. 큰 유리병이 몇 개요, 지금? 위에 5개, 밑에 5개, 한 10병 이상을 큰 걸 냉장고에다 집어넣으셨네. 아는 지인분들과 나눠 먹으려고 이 시기면 항상 앵두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앵두씨 제거하는 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만 새콤달콤 참 맛있답니다. 일고라분이한테 드리고 싶네요. 아, 앵두잼. 어제 이야기하다가 최연의 앵두 노래도 듣고 그랬는데, 그죠? 앵두잼 만들려면 그 씨앗 빼는데 진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아이고, 애쓰셨네요. 네. 저는 그냥 마음으로 먹은 걸로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9796번님, 당첨자 되셨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마누라가, 아내가 당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만 두고 조금 멀리 가 버렸어요. 예, 당진의 파닭을 받고 싶습니다. 예, 아내분이 당진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네요. 9796님께 충남 당진 기지시리의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 파닭 한 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화요일에 시그니처 코너죠.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합니다. 근데 최국 씨가 들어와서 화를 내야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뗄감을 제대로 넣어주질 않으시네. 최국 씨 저 오늘 뭐 들어오면 노래나 부르도록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좀 빨리빨리 주세요. 최국 씨 문자 좀 화낼 수 있게.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힘든 싱어죠. 최신영 씨가 부릅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고객님이 최후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고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 나왔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0: 이거 왜 안 들고 들어왔어, 대본을?
2: 없어요. 없어, 없어. 없더라고.
0: 그 빈손으로 온 거야?
2: 네.
0: 저 돈가스가 안 줬어?
2: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아니, 이거 좀 이게 대본을 좀 여유 있게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0: 종이가 없나 보다.
2: 여분을 만들어놔야 될 거야, 여분을. 그러지 왜 이렇게 마. 모자르게 만들어놨어?
0: 그러지 마.
2: 대본을.
0: 없대, 종이가, 이제.
2: 야. 아, 여분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여분을.
0: 자.
2: 아, 진짜.
0: 슬프다, 슬퍼. 아, 이거, 저기, 그러네. 돈가스가 그렇게 얘기했대. 이 정도 이렇게 오래 했으면, 8년 가까이 했으면 이 정도는 외워서 하라고.
2: 야, 근데 신경이 안 해요, 저. 안 해요, 저. 일주일에 한번 해서 그런지.
0: 야.
2: 안 해요, 저.
0: 정말.
2: 네. 아무튼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회사 사정도 있고 하니까.
0: 그래요. 자.
2: 여기는 진짜, 저기, 종이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 정말, 힘들어서. 그럴 수가 있는 게 네, 아니라, 실제로 그래.
2: 그러니까.
0: 없어, 종이가.
2: 아, 언제쯤 여기.
0: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예. 참.

0: 근데 조금 전에 예, 예. 뭐 휴대폰 뭐 아, 이모고 그래 누구야?
1: 예, 예 그 제 조카.
0: 조카가 전화를 한 거야?
1: 처조카라고 해야 되나?
0: 예.
1: 처, 와이프의 조카.
0: 그렇지.
1: 그러니까 저희 캐나다에 사는데
0: 네,
1: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왔어요. 한국에 좀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 좀 있었거든요.
0: 아, 그래서 그 이모부 그러면서 전화를 네, 한 거구나. 그
1: 오늘 가는 날인데 아~ 아침에 제가 인사를 못 하고 나와가지고
0: 인천공항에서 이제 작별 네. 인사하는 거. 지금 네네네네. 파야 그러면.
1: 아, 근데 또 어떻게?
0: 아, 괜찮아. 어? 이따가 노래 나갈 때 한번 하든지.
1: 네, 이따 노래 나갈
0: 때. 몇 시 비행기에 타고 갔네.
1: 모르겠어, 맞다. 5시 반인가?
0: 아, 그러면 이쪽 노래 나갈 때 통화해야 돼요. 자. 자,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할 건데.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종이는 한 장만 끄면 이거는
1: 예,
0: 이거 봐.
1: 여러분들, 이거. 요즘 너무 짜증나시죠? 화도 많이 나시고.
0: 청취자 동료 예. 멘트.
1: 장사하는 데서 짜증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예. 이런 정말 화나는 사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우, 정말 뭐, 갑질 뭐 이런 거 고발해 주셔도 좋고, 돈 떼인 분들 예, 상담도 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모든 고민 짜증 불화통 네.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제가 왜 이제 네가 인간이야 이것만 하지 말고
1: 네.
0: 최근에 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보자. 그래서 저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형이 하나 또 발견.
1: 또 뭐 하셨는데?
0: 저기 돈가스 피디하고 얘기하다가
1: 네네.
0: 제가 이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1: 예.
0: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1: 아, 가스 새는 소리 하지
0: 어때
1: 마.
0: 이거?
1: 아, 어디 가스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0: 돈가스.
1: 아?
0: 돈가스.
1: 돈가스?
0: 그, 아니 LPG 가스다 생각하고. 가스,
1: 그러니까 방구 얘기하는 거야?
0: 가스 예. 새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어때?
1: 아 좋은데요?
0: 그죠?
1: 예.
0: 어, 이걸 또 오늘 많이 써먹자.
1: 가스 새는 소리 하지,
0: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1: 근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좀 애매해져요, 좀 코너가.
0: 아, 그래. 내가
1: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0: 아, 그러니까 형이 그럴 때 제때제때 연료를 대줄게.
1: 알았습니다.
0: 그냥 따라만 하면 돼.
1: 알겠습니다.
0: 네. 자, 문자를 오늘 많이들 안 보내주고 계신데, 자, 한 분이 보내주셨네. 242번님. 꾸기 형아, 아, 글쎄, 오늘 아침 자전거로 출근하는데요. 또 하천변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꾸기 형. 혼내줘요. 아우 미치겠어요.
1: 아, 왜 이렇게 버려 쓰레기를 왜 이렇게
0: 저 사연이 버렸잖아. 아 이제 뭘 버린 거야?
1: 아니 이거 뭐 매주 이렇게 이런 사연이 계속 와 이거 진짜.
0: 하천배 숲에다가 헝겊 조각 같은 건지 손뭉치 같은 건지 막 버려놨어.
1: 아니 뭐 어떠? 아니 네? 중장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잖아 그냥. 왜 이걸 왜 여기다 버려 여기다가 더럽게 진짜 냄새나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좀 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좀 크, 기분 좋게 나왔는데 쓰레기 있으면 이거 기분이 멋 같잖아요.
0: 좋아 좋아.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어따 버려 어따가. 가지고 와. 주워 빨리.
0: 주워.
1: 주워.
0: 그렇지.
1: 아 정말.
0: 저거
1: 아,
0: 한번.
1: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진짜로. 아니 쓰레기 그거 버리는데 있잖아요. 있잖아. 거기에. 어? 종량제 봉투가 얼마나 한다 그거. 왜 없어? 종량제 봉투가 안 팔어? 팔잖아요.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냐. 그래.
1: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0: 아 좋았어. 자 이번에는 3983님 19형 9형 안녕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혈압까지 올리는 일이 있어서 대신 화 좀 내달라고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셨네. 공장 안에 무슨 사진 같은데.
1: 이게 뭐야 이게.
0: 그러니까 자 사진은요 파주 금천 공영 주차장인데요. 어 저희가 공장이 아니고 공영 주차장이래. 그런데 저렇게 캠핑 트레일러를 주차해놨어요. 아, 저게 저 차꽁문에 달고 다니는 차 트레일러네. 물건 싣고 다니는.
1: 네.
0: 번호판이 없으니 주차비도 안 내고 어. 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1: 어.
0: 모두의 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쓰고 있는 저 파렴치한한테 네. 구기형 아주 시원하게 화 좀 내주세요.
1: 네.
0: 당신 여기 있어 모범 답안을 보내줬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아 보고 싶어? 이렇게. 잠깐만 선물로 목이버섯 주시면 잘 요리해서 장모님 드리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1: 아이고.
0: 자 일단 저걸 해. 네.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하고 싶어.
1: 어 뭐야 그 공영 주차장에다가 트레일러를 이렇게 계속 그렇지. 대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돈도
0: 그렇지,
1: 안 내고.
0: 그렇지. 어 번호판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1: 네가 인간이야?
0: 아 좋아.
1: 네가 인간이야? 어 네.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하고 싶어?
0: 좋아 좋아.
1: 일대일 면담하고 싶어?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어? 생각이 안 난다.
0: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싶어.
1: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어?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또 뭐 있지?
0: 됐어. 이 조금 이따 다 알려줘.
1: 척추를 확 꺾어버린다.
0: 저거 있잖아. 이게 무슨 새 소리야?
1: 이게 무슨 새 소리야?
0: 그렇지.
1: 아니, 한 번에 다 풀면 안 돼요.

0: 하나씩
1: 아니, 계속 해야지. 예. 그래야지 청취자들이 각인이 되지. 자, 이번에.
0: 문자 보내요!
1: 문자 좀 보내주세요.
0: 뭐 하나도 안 와, 이거, 진짜!
1: 아니, 문자를 안 보내주시니까.
0: 나 무시하는 거야!
1: 무시한다, 너. 너 무시하는 거야, 지금.
0: 아, 나 무시. 나도 나름대로 여기 지금 40분 걸려서 왔어! 와서 한번 좀 문자 좀 보내주고. 화나는 일 왜 없어? 요즘 겁나 많잖아요! 아, 대신 화를 좀 내드린다,
1: 2583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이제 문자를 보내셨네. 안녕하세요. 두 분 코너만큼 질리지 않는 프로는 70평생 처음이에요. 저희보다 선배님이시네. 같은 재방송을 들어도 매일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재밌고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시험을 봤는데 5일은 닷새, 6일은 엿새, 네. 7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답은 1회 아닙니까? 1회?
0: 그렇죠. 네.
1: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내 아들은 뭐라고 썼냐? 네. 어렵겠지요. 1학년 아이는 몬세모 자 돌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답을 참새라고 썼어요. 아,
0: 7일을
1: 그러니까 닷새, 엿새,
0: 참새
1: 라인 맞춰서
0: 7세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참새라고 했네. 똑똑하네 이거.
1: 아 선생님도 네. 배꼽 빠지게 웃으셨고요. 네. 그렇게 웃었던 때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네. 온 40년이 흘러버렸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0: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들이 애들이 참 이게 창의적이었군요. 그때 형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아빠인가? 뭐 고성방가.
1: 고성방가.
0: 고성방가 네 글자로 뭐냐. 아빠인가?
1: 그렇지. 우리 아빠인가? 네. 그래서 신청곡이 있습니다. 참새야로 송창식 씨 노래를 듣고 싶다.
0: 야, 이 노래 진짜 오래간만이다. 와.
1: 2583님.
0: 야, 네. 파블로 피디님 진짜 이 선곡의 제왕이야.
1: 여보세요. 네? 선곡은 이제 성취자가 하셨다고 2583님이.
0: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네. 네.
1: 자. 2583이 형님께 띄워드립니다. 송창식 참새의 하루.
0: 이 노래 들으면 계속 놀고 싶어 그냥.

0: 네, 40년 전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랬나? 5학년 때였다 그랬나? 그 참새를 써가지고 난센스 퀴즈를 했다고. 워낙 1회가 7일.
1: 네,
0: 1회라고 해야 되는데.
1: 닷새였어요?
0: 네,
1: 참새.
0: 참새를. 아, 그래서 저도 노래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 네? 어떤 할아버지가
1: 네.
0: 너 이거 아마 알 거야.
1: 뭔데요?
0: 할아버지한테 그 손자가 와서
1: 네.
0: 할아버지 오늘 숙제가 5대양 6대주가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5대양은 모르겠는데 6대주는 안다
1: 오,
0: 그러면서
1: 예.
0: 이렇게 쓰라고 그랬대.
1: 뭐라고요?
0: 소주, 맥주, 고량주.
1: 양주.
0: 그러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를 뭐라고 썼냐면 막걸리라고 썼다는 거야.
1: 아, 막걸리는 미잖아요.
0: 아이가 이제 다음날 제가 가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또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1: 네.
0: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막걸리는 아니래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아차!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다.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1: 아 참, 진짜.
0: 네.
1: 예? 아, 그걸 또 선생님한테,
0: 또
1: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또 가서 그거 그대로 얘기한 얘도 참 대단한데?
0: 내가 난센스 퀴즈 하나 더 내줄까?
1: 아, 예. 재밌네.
0: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피가 있는데 뭔지 알아?
1: 즐겨 마시는 피요?
0: 어.
1: 피?
0: 어, 피.
1: 즐겨 마시는 피가 뭐지?
0: 어, 커피.
1: 아, 커피.
0: 아, 네가 한번 내봐.
1: 오, 어, 이건 예?
0: 네가 내봐.
1: 저? 아, 전 그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0: 아유, 개그맨보다 제가 퀴즈를 더 잘 냈습니다.
1: 가끔씩 이런 개그 들어도 진짜 뭐 되게 좀 향수를 느끼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이고, 예. 자, 이제 7242번님께서 긴 문자를 보내주셨네. 자, 화낼 준비됐죠? 일구행님, 최국 씨, 양주시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며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술 취한 손님을 모셨는데 가는 도중에 빡 하고 방귀를 거리낌 없이 꾸고 웃더라고요.
1: 아, 방귀 소리가 빡 하고.
0: 아, 얼마나 이게 폭발력이 있으면 빡 소리가 나냐.
1: 빡!
0: 완전 가스 새는 소리네, 이거. 어? 그래서 창문을 내리면서 방귀를 실내에서 꾸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이고 생리현상인가 어떡해요? 그러면서 왜 추운데 왜 창문을 내렸냐고 대래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꾹 참고 목적지에 다 왔을 쯤에 다시 뽕 소리도 아니고 이번에도 빡 하고 또 뿜더라니. 야, 뭔 소리야 또 이건. 밖에서 빠블로가 또 허유광까지 넣네. 그리고는 혼자 희죽희죽 웃더라니까요.
1: 왜 웃어?
0: 공공장사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최욱 씨. 방귀 끼고 사과 없는 이 방귀 손님 혼 좀 그러니까 내주세요.
1: 생리현상인 건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0: 그걸 두 번씩이나 꿔.
1: 왜 웃어?
0: 두 번?
1: 방귀 끼고 왜 웃어? 사람 진짜 냄새나 짜증나 죽겠는데? 어? 그리고 방귀 소리가 빡이 뭐야 빡이? 빤스 찢어지겠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끼면 진짜 헤드 찢어진다니까.
0: 그러니까.
1: 그 찢어진 적 있어요.
0: 아니 그거. 괜찮았어. 빤스 찢어진
1: 거야. 왜 이기적이야 인간아. 어? 아니 좀 조용히. 조용히. 아니 정방구가 나올 것 같으면 창문을 딱 내리고 그렇게
0: 그렇지.
1: 어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 있어야지. 맞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기사님 눈 매워.
0: 봉침 맞고 싶어 그래.
1: 아 나 정말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있어.
0: 여왕벌
1: 봉침만 한번 맞아 보.
0: 네?
1: 봉침 한번 맞아 볼 테야. 뭐라고?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1: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0: 자.
1: 또 뭐 있더라? 아 그거 있었는데. 아.
0: 뭐 또 가르쳐줘?
1: 밥 숟가락 놓고 싶어.
0: 아 그거는 좀 약간 좀 그렇고.
1: 너무 센가?
0: 너무.
1: 아니 젓가락으로 드시라고요.
0: 아 예. 저거 해 그러면.
1: 뭐.
0: 저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1: 아 그거는 진짜.
0: 여기까지만 하고.
1: 그거 말고 제가 딴 걸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0: 아, 니 너도 좀 해. 형이 맨날 네, 가르쳐 주잖아.
1: 너무 그 저 일론 자, 머스크 띄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0: 이번에는 8750번님의 사연입니다. 내 나이 67살입니다. 큰 아들은 43이고 작은 아들은 40살이고요. 근데 장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신랑감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장가 가서 애기 낳으면 엄마 힘 있어야 봐준다. 가끔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속상하고 화나요. 우리 아들 장가 좀 가라고 좀 독촉 좀 해주세요.
1: 아유.
0: 어머니신가 봐. 에? 네, 얼마나 뭐 걱정이 많으시겠어.
1: 장가 가라고 화를 낸다고 뭐 이렇게 가지는 것도 아니고.
0: 독촉을 좀 해달래. 예? 최국 씨가. 이분 전화, 어머니를 전화 연결해.
1: 아, 진짜요? 네. 오래간만이네.
0: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0: 어디 계세요, 지금 동네는?
2: 아, 지금 김포 고촌입니다.
0: 아, 네. 가까운 데 계시네. 최국 씨 인사.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고촌이세요? 저 가까이 있어요. 저 검단 살아요, 검단, 저는.
2: 최국 씨 맨날 혼나는 거 맨날 잘 듣고 있어요.
1: 아유, 예, 어머님. 애기를 좀, 애를 좀, 그래도 좀 늦게 낳으셨네요. 그 당시에 비해서.
2: 아, 예.
1: 그죠? 30대에 나서.
2: 장가 안 가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다른 집들은 다 갔는데.
1: 그러니까 왜 장가를 안 가? 아, 큰일 났네. 애들이 멀쩡하니까 되게 잘하잖아요. 손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2: 네, 맞아요. 너무너무 착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어쩜 저렇게 애들이 착하냐고 그래.
1: 아,
0: 그 자녀는 이렇게 아들 둘이세요?
2: 네.
0: 따님은 없고?
2: 딸 없어요.
0: 저기 남편분은요?
2: 남편분은 작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0: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아들
1: 그러니까
0: 둘하고
1: 빨리 해야 될 텐데,
0: 아들 결혼은. 둘하고 네. 세 분이 같이 잘 네네. 살고 계신 거고.
2: 네.
1: 그러니까 어머니 보시기에 그 아드님이 결혼을 그러니까 비혼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유, 하고는 싶은데 여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2: 친구분들이 네. 가끔 소개팅을 하고 그러는데.
1: 네.
2: 이렇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1: 아, 눈이 좀 높은가?
2: 그리고
1: 아드님들이?
2: 아니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일이 좀 바빠서
1: 네.
2: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1: 아, 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왜 장가 좀 가라 그러면 아들은 또 뭐라 그래요?
2: 아, 엄마 나 또 2년 되면 가죠. 뭐 이제 이러긴 하는데. 요새는 뭐 다들 늦게 가고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주변 지네 친구들은 그냥 거의 다 갔고 그냥
0: 그러겠네.
2: 한 두 명만 얘하고 포함해서 두세 명만 안 가고 일곱 명이
0: 그게 또 더군다나 저 손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딴 친구들.
2: 그럼요. 그럼요.
0: 그럴 때 제일 부러우시겠어요.
2: 엄청 부러워요.
0: 아 진짜 부러워. 너 최국이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1: 그러니까.
2: 아, 맞아요.
0: 이 연세쯤 되면 아, 당연히 저런 생각이
1: 맞아요.
0: 드시지.
1: 예. 왜냐면 저도
2: 많이 이제 웃고 그러세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왜냐면 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면 저희 개그맨들은 결혼식 사회 많이 보잖아요.
2: 네.
1: 근데
2: 네.
1: 저도 결혼 좀 늦게 한 편이라
2: 아.
1: 결혼식 사회 볼 때 결혼하는 그 신랑이 너무 부러운 거야 언젠가부터.
2: 예.
1: 그런 마음이 또
0: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기 어머니 말이에요.
2: 네.
0: 저 아들 큰 아들이 이제 장가 가거나 둘째 아들이 네. 장가 갈 때 결혼식 네. 가면 최국 씨가 또 검단 산대니까 와서 아, 사회 네. 좀 봐드리고 그래.
1: 근데 어머님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또 한 번에 싹 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인연은 네. 한 번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2: 네. 마시고. 해야죠, 그러면. 네.
0: 저기 어머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황극 한번 하자고요. 예, 최국 씨가 그 장가 지금 못 가고 안 가고 있는 큰아들이야.
2: 네.
0: 그냥.
1: 근데 어머니 진짜 아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저 좋게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좀 어? 빨리 가라고
0: 아들한테,
1: 막 가르치는 스타일
0: 예,
1: 있어요?
0: 아들한테 예 집에서 하던 대로 화 좀 내주세요. 예 시작.
2: 제가?
0: 예. 네. 야 아들이야. 최국이가 아들이야.
1: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네.
0: 집에서 밥 먹다가 예 화내는 거예요. 시작.
2: 야 니네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 잘못된 거야? 니네들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씩 다 해놓고 그랬는데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0: 아파트를 해놨어.
2: 너무 이상하다. 성격도 내가 봐도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누가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진국을 몰라보고 그러냐 도대체.
1: 아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그 아무나랑 이렇게 결혼할 수 없잖아 내가 어 그리고 이거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어 아우
2: 요즘에 결혼을 잘해야 된대요 애들이
1: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해서 행복했어
2: 결혼을 함부로 할 게 아니라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해서 아유, 행복하냐고 했냐고
2: 저요 아유 그냥 행복하기도 하고 뭐 결혼 생활 결혼하면 결혼해갖고 다 뭐 행복할 수 있나요?
1: 엄마 왜 아들한테 존댓말을 해 왜?
2: 예?
1: 아들한테 왜 존댓말을 해? 나 아들이잖아 아, 지금.
0: 빨리 결혼해 그래. 예.
2: 아무튼 예. 니네들 빨리 결혼해라. 자꾸 세월 흘러봤자 니네도 손해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얼른 서두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든가.
1: 나 만약에 장가 안 가면 아파트 다시 가져갈 거야?
2: 장가 안 가면 내가 다 해수해야죠, 뭐.
0: 상황극이 안 돼. 자꾸 아들 그래도 상담으로 네.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3: 어머님이 참 능력이 좋으시네요. 아들한테 딱 2,000채씩 또 이렇게 해주시고.
0: 저기 어머니, 그 네네. 아파트 해줬다는 거 해놓고 있다는 거 아들들도 알아요, 다?
2: 알아요.
0: 야, 야. 근데 요새 그 근데 결혼 안 한단 말이야? 아이고.
3: 네. 아, 근데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MZ들이 보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게 많잖아요.
2: 예, 맞아요. 예.
0: 비혼이라고 그러지?
3: 큰일 났어요, 진짜. 이거, 애기, 저출산 때문에 지금 애기들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0: 네, 고촌이시면은 지금 그 고촌역 그 주변 거기에서요?
2: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요즘에 애들한테 장가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하니까 이왕이면 가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죠.
0: 그렇군요. 예.
3: 혹시 그 결혼하면은 어머님은 어떻게 저 아들이랑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면 분가시킬 거예요?
2: 아니에요. 절대 같이 안 살아요.
3: 아 진짜?
2: 며느리 들어오면은 네. 편안하게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
3: 그럼 미래의 며느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미래의 며느리한테.
2: 며느님 어디에 있는 거야? 중국을 몰라보고 며느님 우리 아들 만나면 어? 너무너무 편하고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 저기 아들이 얘가 되게 지혜롭고 유머스러워. 웃기는 말도 잘해. 성격이 너무 좋아.
3: 아, 재밌구나.
2: 시집 오면은 엄청 시집 잘하다 생각할 거야. 후회 없이.
0: 알겠습니다.
2: 며느님 어디 숨지 말고 빨리 나타나.
0: 저기 어머니 저 듣고 계시던 저 청취자가 예, 네. 제안 오면은 저 문자로 연락 드릴게요 저희가.
2: 그래요. 이제 방송국 통해서 중매 좀 하세요.
0: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2: 예예.
3: 예. 아 웬만하면 저기 아드님 사진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2: 예, 보낼게요.
0: 그 고천 사신지는 뭐 토박이세요 그쪽에?
2: 아 원래 저기 서울에서 94년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예. 아니, 고천으로 온 지가 10년 됐어요. 네. 예, 예, 예.
0: 그러시구나.
3: 고천 예. 살기 네. 좋아요. 그죠?
2: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0: 좋습니다. 예. 네. 저기요, 어머니. 오란다 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화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 고천의 어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조만간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 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0: 예.
3: 네, 자,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네.
2: 화이팅!
0: 화이팅입니다.
3: 빨리 장가 가, 얘들아!
0: 자, 아들 둘인데 아직 장가를 못 보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어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노래를 파블로 PD가 띄워드리겠다네.
3: 네.
0: 이 가수는 누구냐면은 현직 가수의 매니저야.
3: 아, 현직 가수의 네, 매니저?
0: 현직 가수의 매니저인데.
3: 이분도 가수였었나 봐요. 가수신가요?
0: 가수도 옛날에 겸업을 하고 네, 있대. 네, 네. 근데 이 매니저 이분도 아직 장가를 못 갔대.
3: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0: 59이래.
3: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0: 그, 이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3: 누군데?
0: 강웅비.
3: 아, 강웅비. 네,
0: 강웅비.
3: 저 그분이 시잖아요.
0: 한가빈 가수의 네, 매니저.
3: 한가빈 씨 매니저였는데 사장님.
0: 네. 네, 요즘 일이 없대. 네, 그래서 아. 이 노래도 지금 어떻게 만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웅비가 부릅니다. 노래 제목은 장가 가자. 듣겠습니다.

0: 아, 노래가 정신 하나도 없네.
1: 아, 노래 좋은데요?
0: 좋았어?
1: 예, 네, 되게 발랄하고.
0: 강흥비의 장가 가자.
1: 이런 노래 많이 나와야 돼요.
0: 나 좀 장가 보내달래. 네,
1: 그래, 저출산에 도움되는 이런 노래. 아유, 아, 얼마나 좋습니까?
0: 좋았습니다. 자, 0622님이, 어, 이런 노래도 있었네요. 노래 참 재밌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이에요. 배송기사인데요. 물건 내리고 있는데 제 뒤에서, 야,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 알지? 그 얘기 듣고 화는 났지만 참았어요. 최국 씨, 대신 화 좀 내줬어요.
1: 아, 기사님, 그거 왜 참으셨어요? 이런 건 참지 말아야지. 미쳤나 봐, 이 형. 누구야? 누가 그런 거예요? 어? 이 양반이 미쳤나, 진짜, 어? 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너희 기사님 덕분에 네가 이렇게 주문하면 그거 받아서 쓰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가 인간이야?
0: 무슨 새소리야, 그래?
1: 이런 새소리를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장풍질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0: 돈가스 PD 가스생을 그려야지 말고.
1: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고, 진짜로.
0: 아니,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돈가스 PD
1: 가스.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껴들어, 내가 진짜 화낸데. 너 주정토라 그러는 거야, 진짜!
0: 아니, 알았어.
1: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아. 야! 네가 뭔데, 내가 지금!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벌어? 어? 야, 배송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벌 수 있어? 아이고. 네가 뭔데? 이게 아주 그냥 네 애 커가지고 도대체 뭐 되나 보자, 네가. 어디서 직업을 갖고 뭐?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거 확 그냥.
0: 야, 최국이가 지금 진짜
1: 죽고 싶어! 아, 나 이런 건 진짜 참지를 못해요, 야. 이건.
0: 진짜로 화를. 네,
1: 사람 개무시하는 거, 이런 거. 개돼지 취급하는 거, 이씨.
0: 아, 이걸.
1: 확, 진짜.
0: 뭐, 하면 안
1: 아니, 이런 얘기 진짜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0: 아, 그럼. 안 되지.
1: 어디서 사람을 무시해.
0: 예.
1: 어?
0: 예, 안 됩니다.
1: 뭐 배송기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0: 자, 이제 다음으로 갈까요?
1: 목 아파. 아. 이제 그만하실래요? 아, 나 지금 한 방에 너무 쏟아내가지고, 지금.

0: 저기 노래 한 곡 준비해야 되겠어. 최국 씨 혈압 올라있어 지금. 자.
1: 아니 해.
0: 아 4760번님 또 문자 왔어. 여기까지만 한번 소개해. 경기 화성인데요. 1톤 차로 납품 가는 중인데 앞에 말이요 덤프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왔어요. 혼 좀 내주세요.
1: 어딜 들어와?
0: 얘기하고 들어와 그래. 얘기하고,
1: 얘기하고 들어와.
0: 얘기하고 들어와.
1: 깜빡이 켜. 깜빡이 키. 깜빡이 키고. 10초 있다 들어와.
0: 맞아.
1: 그거 다 써 있잖아 그거. 어?
0: 자 노래 한번 듣고 와야지. 조금 전에 최욱 씨가 화를 오내가지고 지금 탈진 상태가 됐어요.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희의 신나는 노래 듣겠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풍.

0: 네. 서풍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최국 씨가 그냥 열을 네. 에너지를 팍 쏟는 바람에 탈진 상태까지 가서 급하게 권미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됐죠? 네.
1: 뭐가요?
0: 컨디션 돌아왔어요, 이제?
1: 네. 아, 나 지금 여기 목.
0: 아직. 아, 목, 아, 너무 세게 아니, 하지 마.
1: 목구멍이 뭐 하나 터진 것 같은데.
0: 그래? 야,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떡하냐.
1: 아, 좀 하세요. 어? 좀.
0: 내가 대신 하느라고? 니가 네. 인간이야! 자, 5962번님. 연말에 최국 씨 대상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이 코너 진짜 매력 있습니다.
1: 예. 네. 그냥 그렇게 너무 말씀을 막 하시지 마시고요. 연말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0: 혹시 네. 이 어린 학생들 헌 좀 내주세요.
1: 아, 참 정말 참 별애들이 다 있어 아주. 그래.
0: 아, 그러니까 횡단보도 딱 내리면은 다 서야 되잖아. 그럼 이 꼬맹이들이 그걸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던 모양이지.
1: 아,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면 안 되지.
1: 아,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0: 바쁜데.
1: 진짜로.
0: 어?
1: 너 큰일 나 그거.
0: 안
1: 위험한
0: 안
1: 거야
0: 돼.
1: 그거.
0: 뭐. 그거 보면은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어. 정말 초등학생들이 아, 초등학생들이 그 지나가는 차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냥 이 부딪히려고 막 그러는 게 놀이 같은 게 있더라잖아.
1: 아유,
0: 그런가 하면 안 된다 얘들아.
1: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0: 큰일 나 그런 거.
1: 얼마 전에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
0: 네.
1: 새총으로 뭐 옆집 유리창에다 막 이렇게 쇠구슬 이렇게
0: 쇠구슬 내 쇠구슬 그거는 CCTV 네. 뉴스 나온 거 봤는데
1: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0: 그 아들도 가담이 됐어?
1: 같이 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0: 그런 거 안 돼, 그러고.
1: 신나.
0: 네가 인간이야. 그러면
1: 안 돼. 그러면 안 돼.
0: 안 돼.
1: 그래서는 안 돼.
0: 그렇지. 아 이거 좋아. 야 그거 좋아.
1: 아 그 영화 저기
0: 다음 주에
1: 영화 대사예요.
0: 그런 거.
1: 그래서는 안 돼.
0: 바블로 정원아 어?
1: 사도에 올라갔다 그래, 인도 올라갔다 그래서는 안 돼.
0: 그렇지 그런 거 적어놔. 아, 나만 적으면 어떻게 하냐.
1: 네 맞았나. 에. 에,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드가지야.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바람이라고.
0: 그러면 안 돼로 적어놔. 어? 자, 뭐 바람?
1: 네, 그거 꼭 보세요 형님. 이거 진짜
0: 바람.
1: 재밌어.
0: 영화 바람.
1: 이거 딱 형님 때 학교 다닐 때 그 느낌도 있고 재밌어요. 정우 나오는 거 정우.
0: 아 그거 네. 학생복 입고 나오는.
1: 네.
0: 맞아 맞아. 알겠어. 자, 이번에는 3955번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주인집 할머니가 생활 쓰레기를 모았다가 경비 아저씨 없을 때 경비실 옆 통에다가 얼른 몰래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한 번은 몰래 버리고 왔는데 두 번째 버리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최욱 씨 화 좀 내주세요. 할머니네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건물세도 몇백씩 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아유, 할머니거든요. 그걸 왜, 아유. 그러니까 저번에 생활 쓰레기를 봐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제대로 버려야 그러니까. 되는데.
1: 그런 거.
0: 그거 아끼려고.
1: 그런 거 아끼고.
0: 할머니, 그래, 할머니.
1: 그런 거 지킬 거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고 건물 짓고 그러시면 뭐예요, 할머니?
0: 그렇지. 너무 어? 세게는 하지 말고.
1: 지킬 거 지키시고 하셔야지.
0: 그렇지. 너무 세, 슬슬.
1: 그래서 한 번은 또 갔다 오셨대. 나 그게 너무 웃겨. 아니. 몰래 버리고 오래니까 또 한 번은 갔다 오신 거야.
0: 아, 예, 처음이니까.
1: 되게 착하셔, 또. 삼구오님. 네. 아, 할머니! 그래서는 안 돼요.
0: 종량제 봉투 얼마나 합니까?
1: 그 얼마나 한다고 그거. 네. 건물세도 몇백씩 받고.
0: 몇백씩 받아.
1: 돈도 많으시면서.
0: 종량제 봉투 한 천장은 사겠네.
1: 왜 있으신 할머니가 더 그러시는 거예요 왜?
0: 그렇지.
1: 누구 염장 지르시는 거예요?
0: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1: 그러면 안 돼.
0: 아, 반말이잖아. 그러면
1: 요,
0: 안 되시지.
1: 요, 그러면 안 돼요.
0: 그렇지. 그러면 안 되시지.
1: 그러면 안 되시지.
0: 그렇지.
1: 그러시면 안 되지.
0: 네, 아, 바로 응용하네, 그냥. 네. 이번에는 7907님. 저는 구미 사는 사람인데요. 마트 알바 포함해서 투자 팠는데 화장실에 쓰레기를 잘못 처리했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닌데 억울해도 짤릴까봐 대꾸도 못하겠고.
1: 아.
0: 이거 갑질이에요, 뭐예요?
1: 갑질이죠.
0: 대신 좀 최욱 씨 뭐라고 좀 해주세요.
1: 개갑질이죠, 이거. 아, 아 진짜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진짜. 7907님. 아, 나 진짜. 뭐 확실히 알아보고 뭐라고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0: 이게 무슨
1: 억울하잖아!
0: 뭔 새소리야?
1: 이게 뭔 새소리야 이게? 어? 요왕봉 공침을 그냥 찔러버릴까 보다.
0: 내가 한 거 아니야?
1: 내가 한 거 아니래잖아!
0: 지금 저 최규 씨가 목이 아픈데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0: 태워서 화성 보내버린다.
1: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0: 최욱 씨가 오른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
1: 아 코너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아 너무 목 아프다.
0: 자 1987 님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그만해요 이제.
0: 아 저 제가 써놓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1: 아 힘들었겠네.
0: 개인 택시합니다. 매일 고정하고 듣고 있고요. 언제나 사연 보낼까 하던 중에 세차하고 틈을 내서 적어봅니다. 요즘 화물차와 오토바이 중에서 번호판이 너무 더러워서 번호가 안 보일 정도예요. 뭔 이유인지 살짝 알 거는 같은데 최욱 씨 번호판 안 닦고 다니는 차주들 혼 좀 내주세요.
1: 닦아! 네. 닦아!
0: 아이 좋아. 닦아 닦아.
1: 닦아! 아 단속 안 걸리려고 아주 그냥 별
0: 바로,
1: 꼼수를
0: 바로.
1: 바로 해 내가.
0: 바로. 에이.
1: 닦아!
0: 네, 좋습니다. 오늘
1: 대타월 줘, 대타월.
0: 까지 하고요. 네, 자 최욱 씨 빨리 가서 병원 한번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저 치료비 좀 달라고
1: 아,
0: 그래?
1: 자, 네? 아 이거 끝날 때도 이렇게 현타가 와요.
0: 어, 치료비 좀 달라.
1: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렇게
0: 아, 기다려봐. 뭐 좋은 소식 있겠지, 왜 그래? 아,
1: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0: 시장님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결정 난 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1: 30초 아. 더 하래 30초. 아 30초 더 하래.
0: 저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 내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서울시장님 여기 저기 여기 다 잘 좀 예 네? 여기 좀 뭐 아 나 정말
1: 현타 왔대요 현타 최국 씨 현타 왔답니다. 됐냐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국 씨, 수고했습니다.
0: 아, 수고하셨습니다.
1: 자, 이재룡이 부릅니다. 이재룡. 네, 굴러, 굴러, 굴러온다. 복덩이 온다. 자, 최국 씨,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다시 TBS.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정릉램프에서 국민대램프 구간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종암분기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제문터널 입구까지 밀립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면 관악터널 안 3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운행 필요하고요. 동작대로는 사당역 방면 경문고교에서 사당역까지 정체가 됩니다. 영동대교나 청담대교는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내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있습니다. 하남방면으로 진천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사고 여파로 뒤로 3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4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안녕하세요. 여기는 쇼 음악 변두리 와와
1: 에디입니다.
0: 벌써 6월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아니지만 낮에는 햇살이 제법 뜨거워졌고 또 저녁에는 초여름 특유의 약간의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쵸?
1: 네.
0: 어느새 차가운 음료를 찾게 되고 또 퇴근길에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유독 실감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름은 유독 시작을 기다리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름 휴가를 기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름밤의 분위기나 음악을 떠올리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추억이나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 음악 변두리 초여름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름이 왔다고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생각해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TBS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이용하셔서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0951로 사연 전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첫 곡 그러면 듣고 오겠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0: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TBS 그리고 뮤직 크리에이티브 그룹 더볼트가 함께하는 쇼 음악 변두리입니다. TBS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네, 첫 곡으로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는데요. 제목부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1: 네.
0: 그쵸. 오늘 주제도 초여름을 맞이하는 방법인 만큼 가장 먼저 에디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디님은 언제 여름이 왔다고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인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일단 해가 길어졌다는 걸 실감할 때 가장 먼저 여름이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나와도 이제 아직 밝아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제가 퇴근을 한 6시 반에서 7시쯤에 이제 칼퇴를 기준으로 퇴근을 하는데
1: 네네.
0: 원래는 퇴근할 때도 깜깜했거든요.
1: 맞아요.
0: 요즘은 퇴근할 때도 되게 밝아요.
1: 네.
0: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 또 제가 간간이 방송 중에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이 서쪽이거든요, 서울에. 그리고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의 동쪽이라서 퇴근할 때 기분 좋으면은 이제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서 라이딩을 해서 집에 가고는 하는데 그때 이제 집에 도착할 때가 이제 8시 언저리가 되는데
1: 네.
0: 해가 지는 걸 같이 보면서 따릉이를 타거든요.
1: 아.
0: 물론 이제 방향은 반대예요. 저는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런 것도 보면서 아 퇴근할 때도 이제 밝구나 이러면은 여름이 다가왔구나를 또 느끼고요.
1: 네네.
0: 저 같은 경우는 또 저는 또 방송 중에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마다 향수를 바꿔서 쓰거든요.
1: 어, 정말요?
0: 저만의 약간 나름 지키는 루틴인데
1: 네.
0: 이게 봄 향수를 쓰다가 어느 날 이걸 뿌렸는데 너무 안 맞는다. 오늘 날씨랑 약간 안 맞는데 싶은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긴 했는데
1: 네.
0: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아 여름이 됐구나를 느끼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되게 신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1: 좋아요.
0: 저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눈을 뜨자마자 기상송을 골라서 튼 다음에 샤워를 네. 하거든요. 딱 노래를 들었는데 원래 약간 아침에 되게 이상하지만 우중충한 발라드도 좀 자주 듣는 편인데
1: 네.
0: 여름에는 되게 안 맞아요. 이 날씨와 분위기가 안 맞아서 댄스곡 위주로 많이 틀게 되는 요럴 때 저는 여름이 오는 걸 느낍니다.
1: 아, 그렇군요.
0: 맞아요. 네.
1: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음악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와와님은 어떤 음악을 자주 찾아 들으시나요?
0: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네. 괜히 기운 더 내고 싶어가지고 댄스곡 위주로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은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사람이 약 30대를 기점으로 더 이상 새로운 노래를 안 듣는데요.
1: 아, 저도 봤어요.
0: 보셨나요?
1: 네.
0: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30대가 약간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래들을 탐구한다기보다는 옛날 노래들을 많이 찾아서 듣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걸그룹들 노래 있잖아요.
1: 네네.
0: 예를 들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이렇게 세 팀 많이 좋아해서 요즘 약간 저만의 복고 타임으로 많이 듣고 있고요.
1: 네.
0: 특히 시아라는 그룹 아시나요? 여성 3인조.
1: 어떤 노래가 유명하죠?
0: 시아 사랑의 인사. 결혼할까요?
1: 잘 모릅니다.
0: 아 이게 사실 에디님과 제가 약 5살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 정도 차이가 네. 나가지고 약간의 텀이 있어서.
1: 아 근데 들으면 알 수도 있어요.
0: 아 그럼 아 제가 오늘 노래로 준비를 안 해봤는데 다음에 준비를 해볼게요. 아무튼
1: 네.
0: 시아가 최근에 이제 컴백을 하셔가지고 제 알고리즘에 많이 뜨시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옛날 노래들 또 이렇게 모아보기, 모아듣기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괜히 추억에 젖고 그러고 있는데 에디님은
1: 네.
0: 어떤 음악들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여름만 되면 꼭 다시 듣게 되는 밴드 노래가 있어요.
0: 어떤 거죠?
1: 이제 바이바이 배드맨이라는 인디 밴드가 있는데 이제 특히 EP 너의 파도랑 이제 You Are Always Right Above Lov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0: 네네.
1: 제가 여름이 되면 꼭 찾아 듣는 노래거든요. 이제 듣고 있으면 그 여름 특유의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곡이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좋죠 좋죠. 네. 좋죠. 또 여름 밤에 특유의 낭만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1: 약간 네네.
0: 풀벌레 소리랑
1: 맞아요.
0: 개구리 소리? 가끔 들리죠. 네,
1: 네네.
0: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여름 하면은 음식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여름 하면 찾아 먹는 음식이라든지.
1: 네.
0: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에디님?
1: 저는 최근에는 이제 수박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0: 네.
1: 이제 평소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제 특히 뭔가 더워지면 그쵸, 좀 생각이 그쵸. 나는 것 같아요.
0: 어, 에디님은 수박 씨를 삼키시는 편이신가요? 뱉는 편이신가요?
1: 어떨 때는 그냥 씹어 먹기도 하고.
0: 오도독 오도독.
1: 네, 맞아요. 오, 근데 요즘 그냥 뱉어서.
0: 치아가 튼튼하신가 봐요. 저는 좀 삼키는 네. 편이거든요.
1: 아, 진짜요? 아,
0: 약간 귀찮아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오. 수박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도 수박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박이 많이 먹으면 이뇨작용 때문에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되거든요. 아, 그쵸. 제가 원래도 방광이 작은 편이라서 네. 수박 정말 좋아하지만 많이 자주 찾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여름 되면은 샤인머스켓을 네.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그렇게 별미가 아닙니다. 아, 그쵸.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냉동실에 갖다 넣어놓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사실상 탕후루랑 비슷하죠.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1: 네, 그 이제 식감이 되게
0: 맞아요.
1: 네.
0: 아삭아삭하면서 하는데 네. 근데 약간 치아가 혹시 약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긴 해요. 차갑고 딱딱해가지고 아마 치과 의사분들은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샵 0951로 여러분들의 여름나기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콘텐츠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에디님 뭐 여름하면 또 좋아하시는 영화 있으세요?
1: 저는 이제 최근에 500일의 서머라는 영화를 봤어요.
0: 아, 이름에 서머가 들어가서 보셨네요.
1: 네. 네네.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톰의 이제 네.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서머랑 이제 만나서 헤어지는 과정을 그쵸. 보여준 영화거든요. 네네. 일단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제 항상 그 네이버에 관람평을 봐요. 그런 별점이랑 그런 감상평을 보는데 거기서 되게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0: 어떤 것이죠?
1: 스치면 우연, 잡으면 운명. 라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문장이.
0: 네. 너무, 아, 되게, 어,
1: 너무 네, 감성 그렇죠. 있었나요?
0: 네, 방금 조금 되게 약간 닭살이 돋기는 했는데, 좋죠. 네. 여러분들 다들 일기장에 적어두세요. 스치면 네, 우연, 진짜. 잡으면 운명. 네, 정말, 정말 네, 좋은 말이죠. 잡으면 네. 운명. 잡고 싶은 게 혹시 요즘 있으신가요?
1: 있진 않습니다.
0: 아, 있진 않으시군요. 네. 저는 요즘은 그냥 놓는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0: 잡는 것도 놓는 것도 다 운명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사실 되게 역설적이지만 음악이 되게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히사시조의 썸머라는 그 피아노 곡 아시나요?
1: 알죠.
0: 땅땅땅땅땅땅. 아유,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어가지고. 그 음악이 들어가서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사실 네. 제가 이 곡은 되게 좋아해요. 히사시조의 썸머라는 곡. 네. 근데 영화는 아직 안 봤는데, 올 여름에는 꼭 보려고 지금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근데 얘기를 너무 많이 한

0: 것 같아서 음악을 뭐좀 일찍 지금 듣고 올까
1: 네,
0: 합니다.
1: 좋습니다.
0: 저 이제 초여름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담은 두 곡을 듣고 올 예정인데요. 어떤 곡인지 에디님이 한번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하츠웨이브의 어리버리, 니센네의 러브 어택 듣고 오시겠습니다.

0: 하츠 웨이브의 어리버리 그리고 리센네의 러브 어택 듣고 오셨습니다. 아주 청량함이 너무 좋은데요.
1: 너무 좋죠.
0: 네. 근데 아주 신상 음악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따끈따끈한. 의디님 혹시 어떤 팀인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제가 또 평소에 아이돌 밴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 좀 찾아보고 있는데
0: 네.
1: 또 하츠웨이브라는 밴드가 있더라고요. 되게 다 잘생겨가지고 막
0: 아하, 중요하죠.
1: 네.
0: 네네네.
1: 막 직캠을 찾아보는데
0: 네네.
1: 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너무
1: 네.
0: 좋아요.
1: 전,
0: 하츠웨이브.
1: 네.
0: 네,
1: 이제
0: 어리버리.
1: 좀 외모가 괜찮다 싶은 그런 인디 밴드가 있으면 이제 그런
0: 네네.
1: 직캠도 찾아보고 이제 발매한 앨범들 전곡 다 재생을 해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
0: 그렇군요. 리센의 러브어택 같은 경우는 제가
1: 네.
0: 선곡해온 노래인데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
1: 맞아요.
0: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제 야호로
1: 네네.
0: 네, 인터넷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1: 그쵸.
0: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인급동에 또 이제 진출된 그런 팀인데
1: 네.
0: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1: 맞아요. 다 좋아요.
0: 사실 전곡을 이렇게 쭉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1: 네.
0: 선곡해오면서 사심 섞어서 약간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0: 역시 좋은 노래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1: 맞아요, 또.
0: 이런 것도 찾는 것도 재미가 있죠. 아까 하던 여름 얘기를 마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1: 네.
0: 에디님 같은 경우 올여름에 기대하고 있는 여행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요. 이제
0: 네네.
1: 여름이랑 관계는 없긴 한데,
0: 네.
1: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기타를 한번 여름에 배워볼까 합니다.
0: 통기타인가요? 일렉인가요?
1: 통기타요. 네.
0: 통기타로. 아, 갑자기 또 추억해졌네요. 저도
1: 네.
0: 한 10여 년 전에, 때는 이제 K방송사에서 드라마
1: 네.
0: 드림 하이라는
1: 아.
0: 방송이 할때 이제 그 아이유 씨가 나와서 핑크색 통기타로
1: 아,
0: 전국을
1: 유명하죠.
0: 강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 네.
0: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 이제 세뱃돈 받은 거나 용돈 받은 거 이제 차곡차곡 적금으로 모아서
1: 네.
0: 연핑크색 통기타를 하나 장만을
1: 오.
0: 했거든요. 그러고 한두 달? 두달 정도 이제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1: 네.
0: 코드를 세개 잡을 줄 알아요. C코드, G코드, A코드. 이거 세 개를 배우면은 이제 그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1: 아,
0: 이그
1: 네.
0: 노래를 칠수 있거든요. 코드 세 개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 뭐죠?
0: 코드를 하나하나 잡을 수는 있거든요.
1: 네.
0: 바꾸는 걸 못해요. 그
1: 아.
0: 치면서 너에게 난 이러면서 이게 좀 약간 버벅거리는 버퍼링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게 열몇 살짜리 소녀였잖아요.
1: 네.
0: 얼마나 의지가 안 생겼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기타 케이스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다는
1: 그럼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 기타는?
0: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니, 아니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저와
1: 네.
0: 함께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잘 살아
1: 네.
0: 숨쉬기를. 네. 그렇고. 그럼 휴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에디님?
1: 네, 휴가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혹시
0: 아.
1: 와와님 있으신가요?
0: 저는 계획은 항상 늘 있죠. 실행되기가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1: 네.
0: 글쎄요, 요즘은 떠난다면은 발리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1: 발리.
0: 약간 서핑이라든지.
1: 네.
0: 저는 요즘 취미 활동으로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1: 그쵸.
0: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되게 다른 세계의 내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편안하거든요. 사실 수영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어갈 때 캐비넷에
1: 네.
0: 다 모든 물품을 넣고 들어가잖아요. 핸드폰을 넣고 들어가잖아요.
1: 아, 맞아요.
0: 이 세계, 이 현실 세계의 모든 연락과 차단되는 그한 시간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1: 잠시 벗어날 수
0: 네,
1: 있는.
0: 강제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수영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수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서핑도 관심이 생기고, 요즘은 그래서 다음번에 휴가를 만약 가게 된다면 발리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름이 되고, 에디님도 이제 슬슬 한 반년 정도 되시지 않으셨나요? 서울 살이를 시작한 지?
1: 아니요.
0: 아, 아닌가요? 제가 너무.
1: 서울에 온 지는 이제 3달째.
0: 아, 세 달. 아, 제가 이제 시간 개념이 없어지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에디님 또 하실
1: 네.
0: 말씀 있으시다고
1: 아, 또
0: 하는데,
1: 이제 서울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0: 네.
1: 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뭔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좀잘 즐기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0: 그쵸,
1: 듭니다.
0: 그쵸.
1: 네.
0: 혼자서 또 꾸리는 시간도
1: 맞아요.
0: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막 마냥 외로운 시간은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쵸.
1: 또 이제 철름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한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뭔가 이번에 한강에 가서 좀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좀 네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려고 했는데 네네. 혹시 장소를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한강은 사실 네. 이게 한강이 되게 길어요.
1: 그렇죠.
0: 한강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한강 하면은 한강공원만 떠올리거든요. 예를 들어 메이저로 망원한강공원,
1: 네네.
0: 뭐 잠실 반포한강공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내가 만약에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다는 느낌을 안 들고 네.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사람 많은 공원 가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저는 약간 그래서 공원과 공원 사이에 네. 이어진 길들이 계속 있잖아요.
1: 네.
0: 거길 그냥 걷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약간 딱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인데 걷다 네. 보면 좋고 특히 제가 주로 가는 곳은 이제 이쪽 약간 성동구 부근에 서울숲하고 이어진 한강이 있어요.
1: 네네.
0: 그쪽 가시면 이제 또 이렇게 다리 이용하시면 서울숲으로 바로 진출도 가능하시고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 코스로.
1: 아, 네네.
0: 가서 서울숲을 진입하다 보면요. 그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길 걷다 보면은 갑자기 그 사슴이 등장을 해요.
1: 진짜요?
0: 서울숲에 사슴이 있어요. 사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 사슴을 딱 봤는데 옆에 토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하고 사진을 또 찍고 왔었는데 그렇게 그런
1: 네,
0: 루트도
1: 추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혼자 한강 가서 밤 시간대 이럴 때 네. 조용히 이제 헤드셋 이런 걸로 딱 노래를 틀어놓고 있으면은 되게 좋거든요. 운치 있고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화 괴물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 장면 뭔지 아시죠? 헤드셋 끼고 있다가
1: 알죠.
0: 괴물이 등장.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니까 조심하셔도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서울 토백이로서 몇 개를 네. 또 추천해드리자면 전철 지하철, 노선, 도장깨기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1: 오, 재밌을 것 같아요.
0: 혹시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최애 전철역이 있으신가요?
1: 네, 자주 갔던 건 성수이긴 한데.
0: 아, 성수 자주 가셨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하철 2호선을 보시면 동그랗게 이어져 있는데
1: 네.
0: 꼬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성수에선 이렇게 두 개가. 특히 이 오른쪽 쪽에 있는 꼬다리 중에서 이 용답역, 신담역 네. 이런 쪽이 야외에 있거든요, 전철역이.
1: 아.
0: 그리고 애초에 이 노선 자체가 짧다 보니까, 뭐랄까, 되게 일반적인 역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1: 네.
0: 거기가 되게 좋아요. 제 최애 역은 신답역입니다.
1: 아.
0: 갑작스럽죠? 네, 아무튼. 한번 네. 도장깨기 하시는 네네.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물론 너무 덥긴 하지만, 야구장.
1: 아, 야구장.
0: 아, 사실 야구장 혼자 가는 건 저도 아직 안 해보긴 했는데 그냥 이제 장소를 추천드리자면은 이제 네. 피서지로도 되게 좋은 게 야구장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거든요. 일단 앞에서 네. 시각적인 콘텐츠가 일어나고 있고 응원하는 이런 액티브한 활동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노래도 있고 정말 다 있어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추천드리는데
1: 네.
0: 혼자 가는 건 저도 아직 안 해봤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로 영화관.
1: 영화관.
0: 네, 특히 독립영화관이 또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1: 네.
0: 독립영화관 도장깨기도 좀 추천드릴게요.
1: 어디 있어요?
0: 주로는 광화문 쪽에 되게 많고요. 광화문 쪽 서쪽에 연희동에도 한 군데 있고
1: 네.
0: 신촌에도 한 군데 있고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가 보시면
1: 네,
0: 좋을 것 같고요.
1: 하겠습니다.
0: 특히 이제 요즘은 문화의 날 이용하시면은요 1,000원에 영화를 보실 수 있어요. 문화의 날에다가 이렇게 할인 쿠폰 먹이시면 정부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 웃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자기 요즘 돈이 없다고 네. 돈 아끼겠다고 하면서 영화를 안 보러 간다고 해서 제가 알았어 그럼 나 혼자 예매할게 하고 딱 창에 들어가서 영화 이제 쿠폰을 매겼더니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땡땡아 1,000원인데 안 볼 거니? 했더니 머쓱해하면서 함께 영화를 잘 보고 왔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여유를 갖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요.
1: 네, 중요하죠.
0: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보내는 시간을 되게 오래 누려다 보니까 이런 네. 식으로 노하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만약 에디님은 아무 계획 없는 하루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1: 저는 이제 사실 요즘 드라마 네. 유미와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 중인데.
0: 유미의 세포들. 아,
1: 유미의 세포들.
0: 네네.
1: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 계획 없는 하루가 생긴다면, 이제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드라마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좋아하는 콘텐츠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좋죠. 싶습니다.
0: 아무 계획 없는 하루.
1: 네.
0: 좋죠. 저는 로망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공항에 그냥 무계획으로 가서 제일 빠른 비행기 티켓 하나 주세요 오. 하고. 근데 이거는 시간도 시간인데 금전적인 여유도 필요하죠. 시간적 맞아요.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여름이 아직은 초여름이지만은 이제 슬슬 여름에 한여름의 가운데로 가면 이제 비도 많이 올 것이잖아요.
1: 네.
0: 제가 또 어디서 듣기로는 장마가 예년보다 약간 길 수 있다는 예상을 듣기도 했는데
1: 네.
0: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의 초여름을 조금 더 즐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1: 네네.
0: 여기서 노래 두 곡 또 이어서 듣고 오겠는데요. 에디님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하현상의 집에 가는 길 그리고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듣고 오시겠습니다.

0: 하현상의 집에 가는 길, 그리고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에디님이 노래를 제가 이제 선곡을 해서 드리면은 에디님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붙여주셨는데 이 두 곡을 왜 붙이신 거죠? 아. 지금 약간 분위기가 너무 반전돼가지고 아, 약간 네. 온탕에 앉아있다가 냉탕이 네. 갑자기 확 들어간 느낌이라서
1: 사실 노린 거긴 합니다.
0: 아 이런 걸 네. 노리셨군요. 아주 약간 이 집에 가는 길 듣고 되게 약간 감성을 젖어서 약간 센치해졌다가 방금 이제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듣고 약간 여기서 덤블링 할 뻔했어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튼 네. 에디님이 은근 이제 선곡을 해오실 때 하현상님 노래를 되게 많이 여러 번 선곡하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사심이 많이 들어가신 거죠?
1: 그렇죠. 사심이 이제 채워진 건데
0: 네네네.
1: 집에 가는 길 이 곡은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해요.
0: 어떤 거죠?
1: 제가 또 유독 좋아하는 곡이긴 한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 네. 이제 조별 과제를 정말 많이 했었던 과거든요.
0: 네네.
1: 항상 이제 하면서 지치면 너무 힘이 드는데 네. 이제 집 갈 때 이 노래를 쫙 들으면서 집에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가사나 그런 네, 가사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되게 자주 듣는 좋아하는 곡입니다.
0: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을 때 들으세요.
1: 네.
0: 저도 그렇게 힘들 때 집에 갈 때 이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들으면서 내적 댄스를 추면서 가거든요.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정말 좋은 게 되게 노래에 빈틈이 없어요. 약간 더블링. 이렇게 뒤에서 계속 소리 질러주시고 그 슬픔에 짠 하면서 이렇게 끌어주시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아하고 네네. 정말 들으면서 가면은 흥이 절로 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이거 되게 웃긴 게 저는 전철 같은 데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갈 때 약간 내적 댄스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저만 그런 건 아니죠?
1: 저도 네. 있습니다.
0: 근데 그러면 저는 이게 티가 안 날 줄 알았어요. 외부, 제 몸집 바깥으로는 제 내적 댄스가 티가 안 날 거다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아, 작년인가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너무 신이 났었나 봐요.
1: 네네.
0: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전철역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도 몰랐는데 옆팀 팀장님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계셨나 봐요. 바로 옆에서.
1: 아.
0: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내적 댄스를 추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퇴근이 그렇게 기쁜가 봐라고. 아. 춤을 추면서 집에 가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이게 내적 댄스가 바깥으로 또 보이는구나.
1: 본인도 모르게 약간
0: 어깨가 약간 네. 어깨춤이 나오나 봐요.
1: 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갑자기 거의 끝날 때는 거의 다가오는데 지금 저는 살아난 느낌이에요. 이 흐린 기억 속에 그대를 좀 더 앞에 배치할 걸 그랬어요. 다음번에는 텐션 높은 노래를 좀 더 앞에 배치하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오늘 초여름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1: 네.
0: 사실 지금은 초여름이긴 하지만 에디님의 최애 계절도 초여름이신가요? 좋아하는 계절이 있으시다면요.
1: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0: 그런
1: 그렇죠. 선선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유독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가을 네. 사실 제일 좋긴 하죠.
1: 진짜.
0: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에는 모기가
1: 좀
0: 너무 세가지고
1: 그렇긴 해요.
0: 강력한 모기 때문에 가을보다는 차라리 비슷한 봄. 이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사실 지금 시기 계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계절마다 각자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루 중에서도 유독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에디님은 하루 중 어떤 시간대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1: 저는 이제 앞서 제가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9월 중순 그쯤에 새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아, 되게 구체적인데요?
1: 네, 정말 구체적이죠.
0: 몇 시 몇 분이죠?
1: 아, 시간도 있어요.
0: 네네네.
1: 한 2시에서 3시 사이?
0: 아.
1: 네, 그때 이제 더운 공기는 이제 어느 정도 가시고
0: 그쵸,
1: 좀
0: 그쵸.
1: 창문 열어두면 그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0: 그쵸.
1: 그때 이제 불을 끄고 이제 혼자 노래 들으면서
0: 네.
1: 이렇게 있으면 정말
0: 좋죠.
1: 좋아합니다.
0: 좋군요.
1: 네, 그 시간을.

0: 저한테도 질문해 주시겠어요?
1: 네. 와하님 어떤 시간대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0: 저는 화요일 오후 4시 쇼모 변두리가 방송하는 시간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네, 이건 방송용 멘트였고요. 시간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몰 시간대를 좋아합니다. 해가 지는. 이게 가만히 일몰 그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되게 마음이 되게 뭉클해져요. 이게 일출과는 또 다른 그런 감동이 있거든요. 약간 아, 이 하루가 다 끝나가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고요함, 평화가 네. 찾아와서 일몰 시간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1: 또 이제 여름 되면은 하늘이 약간 핑크빛으로 좀 물들 때도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를 가장 좋아하시는.
0: 맞아요. 그런... 그 아. 되게 다양한 색깔.
1: 네네.
0: 무지개 색깔 약간 이렇게 너무 과장인가요, 무지개는? 약간 핑크빛에서 네. 약간 주황빛 이런 여러 가지 색깔 섞여 있는 그런 하늘을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1: 네.
0: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따릉이 타다가 잠깐 멈춰서서 그 일몰 시간대에 하늘을 바라보면은 아, 그 기쁨은 말로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1: 그러면 노래를 들으시면서 따릉이를 타시는 편인가요?
0: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노래를 듣는 때도 있고 진짜 좀 생각 정리를 하고 싶을 때는 네. 혼자 이제 그냥 타는데 혼잣말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이제 따릉이를 타다 보면은 이 날벌레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많죠.
0: 그럼 막 탁탁탁탁 이러면서 타기도 하고 공격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안구에 붙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수는 없지만 요즘은 안경을 최대한 쓰고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벌레가 안 그러면은 눈 안에 자꾸 들어와요. 그건 좀 곤란하니까.
1: 네.
0: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를 두 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에디님께서 노래 두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다크비의 아이러니 두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다크비의 아이러니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산뜻하고 여름다운 선곡인 것 같네요.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네,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정신없이 수다 떨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5시가 다 되어 가네요.
1: 네.
0: 에디님,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1: 아, 오늘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이제
0: 네네.
1: 와와님을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한건 처음인데.
0: 그랬나요?
1: 네.
0: 저번에도 한번 둘이서 하지 않았나요?
1: 아,
0: 아닌가?
1: 그런가요?
0: 제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1: 아,
0: 있습니다. 네네.
1: 아무튼, 네.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0: 네네.
1: 이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자 각자만의 그런 방식으로 여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저 와와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조금 오랜만에 왔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약간 감을 조금 잃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1: 아, 아닙니다.
0: 좀 약간 머쓱하고 다음번엔 더 다시 또 원래의 페이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에디님 같은 경우는
1: 네.
0: 기타 사시긴 하셨으니까 꼭
1: 네네.
0: 어떤 거 사셨는지 또 어떤 곡을 연습하시는지
1: 네.
0: 다음번 만남 때또 말씀 나눠주시면 너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말씀드리겠습니다.
0: 혹시 지금 미리 찜해놓으신 상품이 있다면 색상 정도는 스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 근데 기타를 뭔가 사기보다는 일단
0: 네네.
1: 먼저 배워보고 일단 구매를 할까 하는데, 뭐,
0: 그런
1: 네, 사고
0: 순서로.
1: 싶은 게 생기면, 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각자 또 즐거운 여름나기, 기대하고
1: 네.
0: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엔딩을 장식할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은 초여름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여름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1: 네.
0: 네. 아직은 초여름이라지, 초여름이긴 하지만 어느새 본격적인 여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도 시원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Volunteers의 Summer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디님이 오늘은
1: 네.
0: 해주시겠어요?
1: 자, 그럼 쇼 음악 변두리 다다음 주에도 기대야. 슈슈슈.
0: 슈슈슈.
1: 안녕.
0: 안녕.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구 구간 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는 차량과 또 교통량도 많아서 묵동 나들목에서부터 밀립니다.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구까지 묵동 나들목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정체고 이후로도 성수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서운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간의 추돌사고로 노지분기점에서부터 4km 구간 밀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문학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이 일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 네, 바로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다 못해 급성장을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개량한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참나무는 자라는데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100년의 시간 속에는 따뜻한 햇볕과 부드러운 바람만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천둥과 번개, 사나운 비바람을 견뎌낸 시간도 함께 쌓여 있겠죠. 조급함에서 벗어난다는 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건 견디는 힘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버섯처럼 빨리 자라는 요령보다 참나무처럼 건강하게 자라는 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이 방송은 TBS FM 유튜브 채널 또 TBS 홈페이지 TBS 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섯이 6시간이면 다 자란다고요?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엄청나네요. 네. 조급병. 네.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너무 조급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 한 박자 느리게. 한 박자 또 느리게 출발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게 다 조급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네, 끼어들면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번 웃어주시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오후 5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특별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살 빼는 약. 요즘에 참 이거 이 젊은 층에서도 이 살 빼는 약 많이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살 빼는 약 과연 우리 건강에 어떨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집중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 비만 치료제들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하는 신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 중 배가 불러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 즉 식사를 멈추게 만드는 몸의 신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흔히 배부르니까 한 입도 못 먹겠어 이럴 때 느끼는 거죠.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잘 골라보세요. 1번 포만감, 2번 사명감, 3번 박진감, 4번 터줏대감. 네, 1번 포만감, 2번 사명감, 3번 박진감, 4번 터줏대감. 네, 좋습니다. 감자로 끝나는군요. 감자로. 네, 감자로 끝나는 또 오늘 선곡은 어떤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은 노래 그 명예, 공목에 감이 들어가 있네요. 잭스키스입니다. 예감.

0: 잭스키스의 예감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여기 들어오는 코드 음악이 있거든요. 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입으로 해도 됩니다. 네네. 자, 지금 정답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5275번님 재미는 오다. 아, 나선홍 씨 이거 선택되지 않아서 자괴감 듭니다. 자괴감! 하시면서, 네,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셨는데, 일단, 오늘 선물 후보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자괴감, 네, 던져버리시고요. 네. 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또 재미있는 오답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르니까 한 입도 못 먹겠어 할때 느끼는, 네, 그 감. 1번 포만감, 2번 사명감, 3번 박진감, 4번 터줏대감.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올해는 꼭 살 뺄 거야. 하지만 체중 관리는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과 식단뿐만 아니라 살 빼는 약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약은 마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양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네. 모시고 살 빼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주 뵈니까 참 좋습니다.
1: 네, 정이
0: 네.
1: 듭니다.
0: 여름 앞두고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선선하기도 한데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 살 빼는 약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다면서요.
1: 네네. 보통은 겨울 옷을 벗기 시작하면서부터 살뺄 계획을 가지시죠.
0: 네네. 네. 보통 우리가 봐도 살뺄 살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 가운데 나는 다이어트
1: 네네.
0: 해서 그렇게 읍조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1: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옷핏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0: 그러게요. 네. 네. 살 빼는 약의 정식 명칭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던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필요한 약입니까?
1: 이 살 빼는 약 비만 치료제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고요.
0: 네.
1: 사실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나 혈압 또 심혈관계 그런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0: 네.
1: 처방을 해서
0: 그렇죠.
1: 치료를 하고자 하는 전문약입니다.
0: 네. 이제 먼저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그 BMI라는
1: 네네.
0: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뭐 어떤 기준입니까?
1: 체질량 지수가 사실
0: 네.
1: 흔히 가장 널리 사용하는 비만 평가 기준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숫자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30 이상일 때는 고도비만 이어서 반드시
0: 네네.
1: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0: 네.
1: 25부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래도 이제 그 서양의
1: 네.
0: 이 서구인들보다는 우리가 비만일 과거에는
1: 네.
0: 비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좀 식습관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죠.
1: 늘고 있기는 하지만
0: 네.
1: 사실은 아주 초고도 비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0: 네.
1: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비만 환자들보다 비만이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0: 네네.
1: 이 살 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요즘에 이제 살 빼는 약이
1: 네.
0: 정말 뭐 인기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1: 맞아요.
0: 모르겠습니다만.
1: 네네.
0: 그런데 오늘 그 살 빼는 약들이 우리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1: 맞아요.
0: 잠시
1: 네.
0: 후에 자세히 네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슬기로운 복약 생활입니다. 집중 탐구해 볼 약, 살 빼는 약, 식욕 억제제, 나비약,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1: 네.
0: 같은 주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님 나오시면은 그 대한약사회

0: 정책들을 좀 저희가 네네. 들여다보고 있어요.
1: 네.
0: 자, 오늘은요,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분명 처방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선 분들이 많이 네네. 많으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제도입니까?
1: 아,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면 그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지금은 상품명
0: 네.
1: 회사 이름이 회사에서 지은 그 제품명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 약의 성분으로 처방을 하는 것을 성분명 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이라고 하면 상품명이고요.
0: 가서 그 우리가 타이레놀 주세요 이렇게
1: 맞아요.
0: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리고 처방도 그렇게 제품명으로 하는데요.
0: 네.
1: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거든요.
0: 아세트아미노펜.
1: 네네. 그 네. 성분으로 처방을 하는 것을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0: 네.
1: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그냥 강력하게 의무화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0: 네. 이게 왜 회사 그 약 이름으로 이렇게
1: 네.
0: 언제부터 이렇게 통용이 된 겁니까? 이렇게 성분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 실시가 되었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기본은 그러니까 원칙은 성분명 처방이지만 상품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부가 조건이 있었는데
0: 네네.
1: 실제로 성분명으로 처방되는 비율은 너무 없다시피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0: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내가 먹는 약이 뭔지 성분을 알아야지 그 약이 가지는 효과 이런
0: 네.
1: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다 보니 우리 환자분들은 내가 먹는 약을 어느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
0: 네.
1: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하세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이름으로 된 약을 처방을 하면 내가 다른 약을 먹고 있다고
0: 네네.
1: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아,
1: 그래서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면 같은 성분의 약이라는 것들을 환자 스스로가 알게 되니까
0: 네.
1: 그 똑같은 약을 먹는 그런 중복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0: 네. WHO가 그렇게 권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냥 회사 약 이름을 얘기하고 그런 나라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없고요.
0: 없고 성분명으로 한다.
1: 네네. 그리고 상품명으로 하더라도
0: 네.
1: 약을 지을 때는 똑같은 성분의 약이면 그냥 루틴하게
0: 네.
1: 조제를 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품절약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이 성분명 처방이 품절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품절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0: 네.
1: 내가 치료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처방을 받았지만 약이 품절이면 어제까지 먹었던 약인데 오늘 약이 없어서 조제를 못 받기 때문에
0: 네.
1: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품절의 이유는 뭐 원료 수급이나 유통이나 이런 너무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0: 네.
1: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긴 한데 다만 약국에서는 품절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약으로
0: 네.
1: 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분들에게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0: 네네.
1: 이 품절약에 대해서 성분명 처방을 하자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0: 공약이기도 하군요. 대통령 공약이군요.
1: 네. 네.
0: 자,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약 이름이 달라서 이거 다른 약 아니냐 이렇게
1: 네네.
0: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1: 맞아요.
0: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그렇다면 대한약사회가 제시하는 해법
1: 네네.
0: 네,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 성분이 같아도 회사가 다르면 정말 약이 다른 거 아니야? 효과가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0: 네.
1: 하시는 거는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는 아직 제가 네.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성분이 똑같고 효능이 똑같다라는 것은 시약처에서 엄격하게 그 관리하고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효능이 있다고 믿으셔도 되고 우리나라 네. 시약처가 상당히 세계적 수준

0: 분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제네릭 의약품,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1: 네.
0: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 약값 절감을 위해서도 제네릭 사용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1: 네네.
0: 네.
1: 이게 이제 병원과 약국 간에 이런
0: 네네.
1: 좀 슬기로운 해법, 이런
0: 네.
1: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0: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네, 복약 생활. 네.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오늘 저희가 살 빼는 약
0: 네.
1: 집중 탐구해 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주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큰데, 이 삭센다?
0: 네.
1: 제가 위고비는 들어봤는데, 마운자로 같은
0: 네.
1: 약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지금 주사용 비만 치료제가 주요하게 그세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성분이 일단 다르고,
1: 네.
0: 그리고 주사를 맞는, 며칠에 한 번씩 맞는가, 이것도 다르고, 효과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며칠에 한 번씩 왔습니까?
0: 삭센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출시된 의약품인데요.
1: 네.
0: 매일 맞아야
1: 매일이요?
0: 되는, 예,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1: 일주일에 한
0: 번씩
1: 번.
0: 맞습니다.
1: 일주일에 한번 얼마나 맞아야 됩니까?
0: 체중이 충분히 감량이 되었고, 그 감량된 것이 계속 좀 유지가 잘 되면,
1: 네네.
0: 그때는 이제 차츰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1: 아,
0: 주사를.
1: 그렇군요.
0: 예.
1: 자, 그래서 떠도는 그살 빼는 약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0: 네네.
1: 저희가 오해와 진실, OX, 네,
0: 네네.
1: 가져볼까 합니다. OX 팻말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살 빼는 약만 먹으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안 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면 X.
0: 네. 이건 국민 모두가 아실 겁니다.
1: 네.
0: X.
1: X죠.
0: 네.
1: 자, 두 번째. BMI가 정상이어도, 살이 더 빠지고 싶으면, 이게 체질량 지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0: 네.
1: 살이 더 빠지고 싶으면, 빼고 싶으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면 X.
0: X입니다.
1: X군요. 세 번째입니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세모.
1: 세모군요.
0: 네.
1: 네 번째입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는 중독 위험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오입니다.
1: 네, O군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살 빼는 약으로 감량한 뒤 약을 끊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살이 찔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오.
1: 네, 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0: 네.
1: 자, 첫 번째 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살 빼는 약만 먹으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안 해도 된다. X. 네.
0: 네.
1: 당연히,
0: 당연히.
1: 네, 병행이 돼야 되겠죠.
0: 그렇죠.
1: 네.
0: 사실 비만 치료제가 하는 역할은 좀 식욕을 위장 운동을 굉장히 느리게 해서
1: 네.
0: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이 그만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1: 네.
0: 사실 비만의 가장 큰 적은 많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욕을 줄여준다는 것만으로도
1: 네.
0: 많은 그 비만 치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1: 네.
0: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내가 약을 먹어서 식욕이 줄어드는 거 하고 또 약을 끊었을 때도 그걸 유지를 하려면 약을 먹는 중에 계속 식습관도 건강하게 하고
1: 네.
0: 또 운동을 해서 근 감소를 줄여야만 또 나중에 약을 끊은 후에도
1: 네.
0: 건강하게 요요 현상 없이 유지를 할 수가 있게
1: 그렇죠.
0: 됩니다. 예.
1: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지가 분명하고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그것도
0: 네.
1: 약 효과도 같이 함께 뭔가
0: 맞아요.
1: 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0: 네.
1: 네네. 그래서 운동 또
0: 네.
1: 식습관 개선 이런 게좀 필요하겠죠.
0: 너무 중요한데요.
1: 네.
0: 사실 살이 빠지다 보면 근육 지방도 감소하지만 근육도
1: 근육량도 같이 감소하죠.
0: 감소할 수에.
1: 네.
0: 근데 근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그냥 잠잘 때도 지방을 연소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 자체를 높여주는데 근육이 빠지니까 사실은 살이 빠지면 오히려 살찌기 쉬운 체질로 가고 있다는 것과 또 동일한 의미여서요.
1: 예.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꼭 근육을 키워줘야만 네네. 계속 유지가 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질량 지수 BMI가 정상이어도 살이 더 빠지고 싶으면 빼고 싶으면 살을 더 빼고 싶으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X 그러셨어요.
0: 네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는 정말 비만이라는 질병 그리고 비만이라는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심혈관계나 네. 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합병증 네.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만 하거든요. 네. 전문적인 치료제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용 목적으로 네, 사용해서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0: 맞아요.
1: 되는 거죠.
0: 네네. 네.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네. 더 찌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빼려고 그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체중 감소의 그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네. 메스꺼움이라든지 그 비만 치료제의 그 부작용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다면 병원에서 네. 환자가 그렇게 욕으로 하고 원하더라도 네네. 아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전문의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0: 맞죠. 네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네. 믿습니다.
1: 네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세모 그러셨어요.
0: 네네.
1: 자, 이게 좀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0: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거는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처방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 암이나 혹은 췌장염의 가족력이나 병력이 네.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거를 처방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러한 병력이 없으시고 그 BMI가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지수일 때 네.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만 그 안전하게 정말 이 주사 비만 치료제가 이전에 나왔던 그 치료 식욕 억제제에 비해서는 훨씬 부작용이 네.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안전하게 처방을 하고 내가 적절한 용법으로 사용할 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어떤 그 기사를 봤더니 위고비를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네.
1: 이게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약입니까?
0: 끊을 수 없지는 않은데요. 네. 그 위고비로 체중을 줄이신 분들 중에 80, 90%가 다 체중이 돌아온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1: 80, 90%가요?
0: 네네. 이 이유가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요요라는 현상이 사실 우리가 체중을 만약에 뭐 60kg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근데 네. 이 어떤 노력으로 50kg로 뺐을 때 네. 우리 몸은 항상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 몸의 기억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나의 식습관과 운동과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 그게 정착이 되는데
1: 네.
0: 사실 약으로 체중이 주는 것에 만족하셔서 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사를 끊자마자 체중이 바로 그냥 톡 튀어오르는 경우를 저도 거의 대부분
1: 네.
0: 대부분 그랬고 성공하신 사례를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아까워서 해야
1: 네.
0: 할 것 같은데 네, 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네. 지금 이제 노순진 약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게 네. 이제 정말 그 비만 치료제로
0: 네,
1: 그 목적에
0: 네.
1: 합당하게 맞으면서
0: 그렇죠.
1: 또 나의 의지로 운동을 병행하고 네네. 식습관을 개선했을 때
0: 맞아요.
1: 그때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0: 네네.
1: 근데 나는 그냥 계속 이것만 맞을 거야. 맞다가 뭐 또 갑자기 중지하고 그러면 다시 요요가 온다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게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이 과정에서 근육 감소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지방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그 속도도 훨씬 빨라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을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지 않는다.
1: 그렇죠.
0: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자, 네 번째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는 중독 위험이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네. 네.
1: 이 나비약이 뭡니까?
0: 펜터민이라는 식욕 네. 억제제인데요.
1: 펜터민.
0: 모양이 약 모양이 나비 모양이어가지고 아, 나비약으로 그렇군요. 많이 불려지는데요.
1: 네.
0: 이것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남용 그리고 의존성, 이 내성 이런 것들이 다 생겨서 네. 반드시 중독이 됩니다.
1: 아, 어떤 원리로 이게 체중을 줄여주는
0: 줄이냐.
1: 겁니까?
0: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네. 내 몸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 너무 네네. 열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1: 아, 정말요?
0: 네네. 그래서 뇌에서 교감신경을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약을 먹으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아. 우리가 막 부부싸움 하다가 배고프진 않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 딱 밥 생각이 없어지는데
1: 네네.
0: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되다 보면 사실 혈압도 올라가고
1: 네.
0: 가슴도 두근두근 하게 네. 되고 또 잠도 안 오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네네. 그래서 이 처방 기간 제한이 있나 보죠? 이게?
0: 네네네. 네. 맞아요. 이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 네.
0: 이 약을 끊으면은 바로 식욕이 바로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 약이 계속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1: 네.
0: 처음엔 한 알로 식욕이 굉장히 뚝 떨어졌는데 먹다 보면 이제 네. 한 알로는 전혀 식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 네.
0: 한 달, 그러니까 4주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1: 네.
0: 최대한 이제 3개월까지를 허용을 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도 이 약을 처방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평생 이거 한 번만 먹는 지금 이거 한 번만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1: 네.
0: 된다라고 드립니다.
1: 그렇군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살 빼는 약으로 감량한 뒤에 약을 끊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살이 찔 수 있다. 오,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0: 네네.
1: 이제 저희가 계속
0: 네,
1: 예. 나눴던 얘기죠.
0: 네네. 네.
1: 이 요요 현상이라는 거.
0: 네.
1: 이 우리 뇌가 이제 그렇게 그 뭔가 식욕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0: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체중이라고 했을 때 덜 먹어야 하고
1: 네.
0: 그리고 근육이 충분해서 그러니까 기초대사 지방을 연소하는 그런 체질이어야만 사실은 살이
1: 네.
0: 그러니까 찌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내가 어떠한 약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뺐단 말이죠. 뺐으면은 사실은 계속 이제 포만감을 덜 느끼게 돼요, 내 몸은.
1: 네.
0: 아, 약을 끊었을 때 이전만큼 먹었는데 아, 배가 좀 덜 찬 느낌을
1: 네.
0: 받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식욕도 좀 과항진 되는 경향이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근육 감소와 또 무리하게 식욕을 억제를 하다 보니 이전으로 바운드 하려는 이 속성이 생겨서 요요를 맞기란 정말로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살을 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1: 네.
0: 쉽지만 그 이후에 그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진정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의 의지요.
0: 네. 네.
1: 이런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약
0: 도움을.
1: 처방을 받고
0: 그렇죠.
1: 뭐 주사 처방을 받고 이렇게
0: 네.
1: 되는 건데 결국은 또 생각해 보면 나의 의지거든요.
0: 네.
1: 네.
0: 네. 그런 것들이 많죠.
1: 아,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살 빼는 약에 저희가 궁금증들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 복약 생활 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노조진 약사님께서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2부에서 저희가 친절한 진료실 문자 상담을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3: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료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시는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살 빼는 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7222번님이 돈이 되는 라디오 상담 신청입니다. 이러셨는데, 네, 돈이 되는 라디오가 몇 시죠? 1시, 1시. 우리 송정희 아나운서가 지금 이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좀 보내드리세요, 이분. 네, 문자. 네, 괜찮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보내셔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닥터스 문자를 또 그쪽에 보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면은 꼭 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작가님.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친절한 상담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이 다이어트 성지병원이라는 네, 게 있어서 네. 입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오픈런까지 하는.
2: 맞아요.
1: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는데.
2: 맞아요.
1: 가면 어떤 처방을 해주는 겁니까?
2: 그런 병원에서는 일단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펜터민 같은 식욕 억제제 기본이고요.
1: 네.
2: 그리고 지방과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약. 그리고 신경, 그 아까 말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을 해서 밥맛을 뚝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한 것들이 감기약 중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기약.
1: 네.
2: 그리고 이뇨제, 변비약 이러한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정말 네. 한 움큼씩 처방을 하더라고요.
1: 네. 그렇게 먹으면은?
2: 그렇게 먹으면 정말 밥을 못 드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엄격하게 이렇게 막 진찰을 하지 않으시고 좀 쉽게 처방하시는 것도 있고
1: 네.
2: 또 어떤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나 좀 과하게 처방을 하지 않으시는데 또 그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처방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 이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밥맛은 뚝 떨어집니다만은 네. 밥을 안 먹게 되어서 살이 빠질 때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랑 수분까지 다 빠지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딱 보면 그거 먹고 살이 빠진 사람은 얼굴에서 표가 나거든. 굉장히 주름이 많이 생기고
1: 네네.
2: 정말 뾰족해지고 굉장히 안 예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냥 가볼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닥터스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네네. 있으니 그 많은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2: 네네.
1: 그런 이제 주사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2: 그렇죠.
1: 부작용
2: 네네.
1: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2: 맞아요.
1: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2: 네.
1: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2: 너무 중요하죠.
1: 네.
2: 약사의 역할 이기도 하고
1: 네.
2: 또 진찰을 하시는
1: 그렇죠.
2: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1: 네네.
2: 그리고 국민 스스로도 아셔야 합니다.
1: 아셔야 됩니다.
2: 네네.
1: 네. 아 그게 좋다 그래서 뭐 오픈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저희 이 닥터스를
2: 네.
1: 잘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고
2: 네.
1: 피가 맞습니다. 되고 살이 되는
2: 맞아요.
1: 그렇습니다.
2: 정확합니다.
1: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21번님이 약사님 결혼식이 두 달 남아서 살을 빼고 싶은데요. BMI 이 체질량 지수는 정상인데도 얼굴 살만 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나요? 그러셨어요.
2: 일단 BMI가 정상일 경우에는
1: 네.
2: 대부분 처방을 잘 하지 않으시고요.
1: 네.
2: 그리고 얼굴 살만 이렇게 가려서 뺀다는 거는 현대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한데요.
1: 네.
2: 사실 얼굴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굴 부종인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때는 정말 야식과 염분이 있는 야식을 자제하시고 두피와 얼굴 마사지에
1: 얼굴
2: 좀
1: 마사지 쪽으로.
2: 하시면은 얼굴이 예뻐질 수 있을 것
1: 네.
2: 같아요.
1: 제가 듣기로 그 결혼을 앞둔 네, 청춘 네. 남녀들이 또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고 싶어 한다면서요.
2: 비밀입니다.
1: 아니 이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네네. 건데.
2: 왜냐하면 네. 이게
1: 마음은 10분 저희가
2: 완전히
1: 이해합니다만 건강을 네네. 생각하셔야죠.
2: 그렇죠. 저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네. 공공연하게 아 다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볼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시게 될까봐.
1: 일부 그렇다고 합니다.
2: 네네. 일부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1: 자, 그리고 9818번님이 비만 치료제를 먹다가 끊으면 요요 현상이 오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 네네. 네네. 반드시 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7152번님, 친구가 위고비를 맞고 살을 많이 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당장 시작하고 싶은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2: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해서 위고비를 못 맞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비만이 치료가 된다면 혈압 관리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친구가 15kg를 뺐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본래 몇 kg에서 15kg를 뺐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분만큼 체중이 과하지 않다면은 뭐 15kg, 20kg를 빼시는 분들은 정말 과체중인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네. 것이고요. 그런 목표치를 친구 따라 정하지 마시고 네. 정말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만약에 네네. 친구가 뭐 100kg가 넘는 그렇죠. 분인데 그런 예. 경우 이제 이게 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뭐 적정 체중에서 조금 오버되는 수치인데 만약에 뭐 친구랑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건강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2: 맞아요. 병이 되죠 오히려. 네.
1: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084번님 30대 남성인데요. 살 빼는 약을 먹고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원래 이런 증상이 흔한 건가요?
2: 네네. 이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 그러니까 내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뭐 혈압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타날 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이 약을 먹었더니 정말 잠이 안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식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밤에 폭발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낮에는 그냥 유지를 그럭저럭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밤에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먹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절이 되게 어려워서 네. 저는 너무 아침 일찍 그 약을 먹으면은 밤에 오히려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네. 해서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적정한 시간대 식욕도 억제하면서 잠도 잘 수 있는 그 복용 시간대를 찾으시라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금주를 하고 작년에 이제 금주를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저도.
2: 그렇죠.
1: 네, 저는 예, 뭐 약물이나 예. 주사 치료 없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2: 네, 아, 네.
1: 참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 살을 빼는 방법을 알긴 아는데
2: 네, 네, 네. 네
1: 그렇습니다. 자, 9305번님이요. 남편이 다이어트 한약, 식욕 억제제, 건강기능식품까지 동시에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걱정됩니다. 그러셨어요. 많이 드시네요.
2: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1: 네.
2: 좀 이게 막 좀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빨리 정말 빼고 말 거야 이런 성급한 마음에 네. 이렇게 좋다는 것들이 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품이 식욕 억제제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부작용이 있고 네. 한약 다이어트 한약에는 마황이 들어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1: 네.
2: 건강보조식품이나 또 다른 약에는 이뇨제나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나 많이 한꺼번에 드신다는 거는 다이어트 자체보다는 오히려 네. 부작용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1: 네, 뭐든지 과하면 좋지
2: 네.
1: 않죠.
2: 네.
1: 그런데 주위에도 보면은 정말 뭐 10가지 넘게 드시는 분 계세요.
2: 네.
1: 이런 경우에 좀 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2: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네, 거죠. 네. 저는 분명히 좀 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
1: 네.
2: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간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성분들이겠지만, 그렇게
1: 그렇죠.
2: 한꺼번에 먹는다는 거는 해독체계에 좀 무리가 될수 있을 것
1: 네.
2: 같아요.
1: 뭐든지 적당한 게 좋겠죠.
2: 네.
1: 네. 그러면 적당한 종류수는 몇 종류나. 참, 이게,
2: 네,
1: 네.
2: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사람마다
1: 다
2: 다른
1: 다를 수 있겠죠.
2: 것인데요.
1: 네.
2: 위장 상태도 다 다르고, 간의 상태,
1: 네.
2: 이런 타고난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1: 네.
2: 저는 대부분은 일단 내가 이 약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소화 불량이 오지
1: 뭐
2: 않는다면,
1: 위장장애라든가
2: 네,
1: 이런 게
2: 그런
1: 없는
2: 게
1: 경우는
2: 없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먹을 수 있는
1: 네.
2: 양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 네. 그렇군요.
2: 네.
1: 자, 그리고 1547번님. 가르시니아 같은 체지방 보조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2: 네.
1: 그러는데 가르시니아?
2: 네, 가장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1: 네.
2: 가장 많이 알려진
1: 아, 그래요.
2: 네, 성분의 제품인데요.
1: 네.
2: 저는 제가 20년 넘게 약국을 하고 그리고
1: 네.
2: 다이어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유행들을 봐왔잖아요.
1: 네.
2: 건기식에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 아.
2: 그러니까 결국 내가
1: 네.
2: 예,
1: 아주
2: 먹는
1: 정답.
2: 양을 줄이지 않으면은
1: 네.
2: 네, 어떻게 해도
1: 네.
2: 안 되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1: 네. 결국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의 어떤 각오, 의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2: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살은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뭐든지
2: 예.
1: 꾸준하게 오랜
2: 네.
1: 시간을
2: 그렇죠.
1: 거쳐서
2: 그리고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면
1: 네.
2: 절대 이룰 수가 없거든요.
1: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요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2: 네, 맞아요.
1: 네, 반드시 옵니다.
2: 반드시
1: 그건
2: 옵니다.
1: 반드시 옵니다.
2: 네.
1: 네.
2: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목표를 세우고
1: 네.
2: 실행을
1: 네.
2: 하셔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1: 내가 뭐 3개월 만에 내가 십몇 킬을 뺐어. 이런 분들. 네.
2: 네, 그거,
1: 3년 뒤에 보면은 다시
2: 아,
1: 요요가 있습니다.
2: 맞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월에 몇 킬로를 뺐다라는 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1: 네.
2: 그런 것들에는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2: 사실 저도 가르시니아 제품들을 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들 충격을 받으실까 봐 부언을 좀 드리자면
1: 네.
2: 모든 제품들은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나 결국은 먹는 양이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1: 네.
2: 제품들을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1: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지금 문자가 또꽤 들어오고 있어요.
2: 네.
1: 네. 1941번님이 광고에 체지방을 분해한다는 다이어트 유산균도 있던데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도 효과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
2: 네.
1: 주셨는데.
2: 그렇죠. 체지방 분해 유산균이라든지 다이어트 유산균을 사실은 이제 연예인들이 본인들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광고를
1: 네네.
2: 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러한 뭐 체지방 분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광고를 과장 광고를 해서
1: 네.
2: 그 발견되고 또 처벌되고 이런 게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요몇년 사이에.
1: 네네.
2: 근데 실제로 체지방 분해라는 것은 그 입증된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유산균

0: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일 것이다.
1: 그렇죠.
0: 이런 인식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출발인 거죠.
1: 네네.
0: 네네.
1: 워낙 광고들을 그렇게 하니까
0: 네.
1: 좀 많이 오인을 하기가 쉬운 환경인 것
0: 네.
1: 같아요, 요즘.
0: 요즘에 너튜브도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1: 네.
0: 그본 프로그램 진행하기에 앞서서
1: 맞아요.
0: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엄청 끼워 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1: 그쵸.
0: 네, 지도 단속 뭐
1: 단속.
0: 이런 게좀 필요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리고
0: 그런
1: 사실 그런 것들은 식약처도
0: 네.
1: 그게 과장 광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감독을 하고 있고 약사회도 그런 불법 광고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0: 네.
1: 그 처리를 하고 있지만 조금 힘에 부칩니다. 너무 그 양이 많아서요.
0: 그렇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아침에 TV 프로그램들, 이
1: 맞아요.
0: 프로그램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쵸?
1: 광고죠, 다.
0: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1: 네.
0: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 문제 장면들이 좀
1: 맞아요.
0: 많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네. 자. 또 계속해서 질문 여러분의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입니다. 5724번님이 당뇨 때문에 비만 치료 주사를 맞고 있는데 속이 너무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됩니다.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1: 네. 그 비만 주사제의 원리는 내 몸에 위장 운동을 굉장히 늦춘다.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진 거를 먹어서 굉장히 그게 오랫동안 내 뱃속에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은 엄청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미식거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더, 좀더 예민하신 분들은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오거나 이런 증세들이 와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주사제들은 함량을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낮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식욕 억제의 효과는 덜할수 있는데
0: 네.
1: 내 몸이 좀 적응하게끔 그 훈련시키는 기간들을 한달 정도로 두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 기간을 저용량부터 시작하시면
0: 네네.
1: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대부분은 한달 이내에 그 증세들이 없어지긴 하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세가 너무 심하다면
0: 심하고 지속된다면,
1: 약국이나
0: 네.
1: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해서 그 증세를 개선시키는 약물을 같이 복용하시게 됩니다.
0: 네, 그 말씀은 이제 메스껍고 소화 쪽이라면은 그거를
1: 네.
0: 좀 보강할 수 있는 위장약
1: 네,
0: 이런 것들 좀
1: 맞아요.
0: 처방받아야 된다 그런
1: 그렇죠.
0: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013번님 고등학생 딸이 아이돌처럼 마르고 싶다면서
1: 네.
0: 친구들 사이에서 나비약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이 먹어도 되는 약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마
1: 네.
0: 많은 어머님들께서
1: 걱정을
0: 걱정을
1: 하시는
0: 하고 계실
1: 부분일
0: 거예요.
1: 거예요.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
0: 그 정도로.
1: 이거는 한 번만 먹어볼게로 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 약입니다.
0: 그렇군요.
1: 마약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네.
0: 네. 자, 그리고, 6450번님. 살 빼는 약 먹고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1: 네.
0: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도 이거 궁금했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살이 확 빠지면은 정말 수분까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0: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뭐,
1: 네.
0: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닌지, 이렇게
1: 맞아요.
0: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1: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정도는 괜찮은데
0: 네.
1: 아예 막 주름이 생기고 이러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지속 가능한 이 다이어트
0: 네.
1: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달에 2kg를
0: 한 달에
1: 목표로
0: 2kg.
1: 하셔라. 그래서 그게 뭐 일주일 단위 뭐 이렇게 세분화 하는 것보다는
0: 네.
1: 저는 그냥 크게 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좀 망했더라도 그 다음 주에 또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로 봐서 2kg 내외로 체중을 줄이시고
0: 네.
1: 그리고 6개월 동안 내 체중의 10%를 뺀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라고 말씀드려요.
0: 6개월 동안 내 체중에
1: 10%.
0: 10kg.
1: 예.
0: 네. 아, 10%.
1: 10%.
0: 아,
1: 네.
0: 10%.
1: 근데 그거는 정말 비만이신 분들이지 날씬한
0: 그렇죠.
1: 분들이
0: 날씬한
1: 해당되지
0: 분들이
1: 않습니다.
0: 10%는 정말
1: 큰일
0: 힘들죠.
1: 납니다. 예.
0: 네. 그렇습니다. 네.

0: 자,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우리 노수진 박사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을 놓칩니다 제가.
1: 아, 네네. 네.
0: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배부르니까 한 입 또 못 먹겠어 할 때 느끼는 감. 네. 1번 포만감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5275번님, 41504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710번님, 그리고 9818번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노수진 약사님께서 한 가지만 딱 조언하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가요?
1: 아, 이번에만 먹고 살 뺄 거야. 그 다음엔 잘 유지할 거야.
0: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1: 네, 네. 이런 것은 없습니다.
0: 네.
1: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냥 저는 정말 지속 가능하게.
0: 지속 가능.
1: 내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밤늦게 야식 이거 안 됩니다. 네. 7시 이전에만 드셔도. 네, 여러분, 네. 체중 감량 성공하십니다.
1: 아, 이거 시간이 다 됐지만 꼭 말씀드리면 네네. 야식을 할 수 있어요.
0: 할 수는 있어요.
1: 그러면 그 다음날 네. 좀 많이 자제하셔라.
0: 아,
1: 그러니까 폭식한 거에 너무 자책감을 네. 느끼지 마시고 네. 그 다음날 비워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3: 의원! 의원!
2: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4: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2: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9: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8: 아, 네, 죄송합니다.
1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1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우선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면 포곡 1터널 나오자마자 화물차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2,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있는 상태로 1차로로만 통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화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나실 때 특별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는 일죽 부근 갓길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 중이라 이 일대 정체고 남이 방면으로는 진천 나들목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시 만쪽에서는 청계천로 모정교에서 청계광장 방면 청계광장 행사 관련 차량으로 1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 강대북로 구리 방면 원효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혼잡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에서 한기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종대로 사거리 또 광화문 교차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를 지나 사랑채 동측 건너편으로 한기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여파로 뒤로 한강대교에서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 방면으로도 지금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강다리 건너기 반포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청담대교도 역시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잠원 나들목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도심으로 가는 게 많이 혼잡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유 더워.
5: 더워.
4: 아유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6: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TBS 교통정보
7: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에서 한 개 차로를 막고 집회가 있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 또 광화문 교차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를 지나 사랑채 동측 건너편으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도 있겠습니다. 퇴계로가 서울역 방면 퇴계로 4가에서 충무로역까지 퇴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밀립니다. 또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터널 합류구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에 2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이 고장차 여파로 마포대교에서부터 정체고 반대 구리 방면 흐름은 좋은 상태인데 지금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면 흐름은 좋지만 김포 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빛가에 지저귀는 파란새 맘에 파닥이는 파란새 빛이 신나게 해주시에 봤어

빛깔의 추적이 된 파란색 마음의 바다 흐르던 파란색 푸쉬쉬 날개 해주시에 예뻤어 늘 곁에 두고 싶은 파란색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떠오르고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0: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깨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고란 사람.

무엇도 없는 보잘것 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은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동기에 있는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미국 에머리대학교 드빌 교수는 침팬치를 오랫동안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침팬치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먹이를 다른 동료에게 건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털 고르기를 해준 침팬치에게는 자신의 먹이를 나누어 준다고 하지요. 일종의 보은 인셈입니다. 난 얼마나 보은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지지탑, 락 레인지.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침팬치 연구를 했더니 절대 자기 먹이를 나눠주거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침팬치인데 자신의 털고르기를 해준 침팬치에게만 주더라. 야, 그러니까 침팬치들도 고마움을 알고 또 보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침팬치보다 과연 나은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맞아요. 받으면 그 고마움을 잊지는 말아야겠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베풀거나 아니면 반대로 또 큰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사연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저도 잊지 않고 꼭 보은하겠습니다. 고마워요.

Grateful Dead, Casey Jones. 이어서 No Doubt, Don't Speak. 5477번님께서 투표하고 오셨다고 하면서 Don't Speak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그 커피 쿠폰은 다들 받으셨을까요? 아직 그 커피 쿠폰 받았다는 사연이 아직은 안 올라와 있는데, 잠깐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저께부터, 그저께부터 올라왔을까? 예, 아무튼, 제작진에서 투표했습니다. 라는 것만 써도, 뭐, 굳이 인증을 안 하셨어도, 하는 분 싹 모아서 저희가 그, 와니컴퍼니에게 전달을 해드렸고, 와니컴퍼니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유, 와니컴퍼니,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7007번님. 저도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로 여행 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프닝이 많이 와닿네요. 행복, 외로움, 상실감. 인간에게 얻지 못하는 소소한 부분들. 반려동물에게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동하고 규칙을 지켰기 때문이지요.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은 신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고 싶다 엔젤 이렇게 쓰셨네. 네. 엔젤이라는 반려동물이 계셨었군요. 3, 4일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그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이 반려동물에 관한 문자랑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역시 생각보다 반려동물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연 고마워요.

포이즌, Nothing But a Good Time 들으셨습니다. 0511번님도 권디 연운말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14살 된 우리 오마니한테 더 위로받아요. 이야기도 사람보다 오마니랑 더 많이 하고요. 제가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써주셨네요. 3586님도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강아지 달자랑 가족여행 아프지 말고 우리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분은 3586님분은 사진도 보내주셨네. 이 강아지가 달자군요. 네,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왔습니다. 노래 듣죠. 브로콜리 너마저 보편적인 노래.

0: TBS 캠페인.
1: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봄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울창한 산림도 산불 한 번으로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자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에 가야 한다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불이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119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합니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린다면 계곡이나 큰 바위 근처로 대피하세요. 산불을 막는 방법.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Motorhead, Ace of Spades. 이어서 본조비, Keep the Face. 두 곡 들으셨습니다. 모터헤드 노래는 8802번님께서 이 시간에 너무 세지 않나 걱정되면서도 신청해봅니다. 이러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6556번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출석합니다. 신청곡 본조비 Keep the Face.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계속 좋은 음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우디 권순우님 반가 하시면서 투표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사연을 쭉 보내주셨네요. 힘내세요 이러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응원의 글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 네, 모든 분들 다들 정말 응원의 말씀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The Clash, Play in the Bain. 이어서 The Kings, Laura. 이 곡은 44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TBS의 정성화가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 그 뉴스 보니까는 막 그 아직도 뭐 투표소 때문에 막 문제가 막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거기 막 젊은 분들이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잔잔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익스트림입니다. More Than Words.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더워.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이제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계속 수갑이

K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K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0: 느끼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나쁘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니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 있던 사고 차량들 하위 차로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여파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일교, 이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덕수궁에서 서울시의회 쪽으로 4차로가 행사 관련으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매연 2터널 안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쪽으로 일지풍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광명역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도 서부간선도로 진입할 때까지 쭉 밀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안에 있었던 고장차 처리 작업은 이제 막 끝났는데요. 이곳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진입할 때까지 정체고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는 양방면 모두 월릉분기점과 신내 구간에서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